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세안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고향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8%,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671%, 21.312667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장종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선언.

0: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잡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온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잡내곰 보호 연구 기지의 손님으로 섰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 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소, 금황색의 해남 아기 긴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긴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술을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켠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랠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계속해서 가사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생의 사랑.

0: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맞춰볼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파란 손수건.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전국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 속 주요 촬영지들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천성도, 산서운성, 산동봉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성도 제작 작품으로 현지의 다양한 특색이 영화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청성산 도관 앞에는 수령 약 190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영화 속 팔선 도관의 고목 모델입니다. 또한 철괴리가 쓰는 짙은 사천 사투리와 팔선이 둘러앉아 샤브샤브를 즐기는 장면은 성도의 생활 정치를 잘 보여줍니다. 산서운성은 팔선 중 하나인 려동빈의 고향입니다. 영화의 많은 장면은 영락궁 순양전과 삼청전에 있는 원대 백화를 그대로 재현했는데 여기에는 팔선 과해도와 조원도가 포함됩니다. 산동봉래는 팔선 과해 전설의 발원지로 이른 아침 얇은 안개에 쌓여 신선의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봉래의 팔선 과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경내의 팔선교, 선원루, 팔선사 등 건축물이 특색입니다. 청성산의 천년 은행나무에서 영락궁의 원대 벽화, 봉래각의 해상 신선산에 이르기까지 이 세 곳의 팔선 문화가 유산을 잇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팔선의 촬영지를 따라 올해 여름 성수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동중국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전선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이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여 사회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술은 국가안보체계와 능력건설에서의 기초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의 노력 방향과 사업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 특히는 국가안보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초적 사업으로서 반드시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의 총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사회관리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며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가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제 보장이 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 전주기적인 동적관리, 전방위적인 법에 의한 관리, 전요소적인 지능화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관리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기층의 기능을 부여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 중점을 기층에 두며 기층의 사회관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사회관리는 사회관리 체계에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양한 사회 모순들은 기층에서 발생되고 기층에서 발효되므로 잘 처리하면 모순과 분쟁을 제때의 기층과 맹아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없던 일도 생겨나고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층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 훌륭한 전통을 발행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사회 기층에서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초반에 작을 때와 징조가 있을 때부터 틀어주는 것을 견지해 새로운 정세하에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풍을 극복하고 신시대 인민의 민원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대중의 요구 반영, 리익 조정, 권익 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모순 분쟁 조사 처리 및 다원화 해소 기제를 완비화하고 중대한 결책에 따른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기제를 실행하며 지도 간부의 정기적인 기층 방문 및 대중 접견 기제를 완비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수단을 잘 활용하여 기층 사회 관리에 동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정밀화 서비스,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층 관리 플랫폼을 보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일체화된 모순 분쟁 다원화 해소 플랫폼, 지능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도농 지역 사회라는 이 기점을 틀어주고 기층 당 조직의 전투적 보루 역할과 각종 조직의 기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주고 완벽한 제도 기재와 소통 경로로 각종 모순과 분쟁을 최대한 무형으로 해소하고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합력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0: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지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은 경제 및 사회발전과 현대화의 주요 수용지이고 사회관리체계에서 거시적과 미시적의 전환점이며 국정운영체계의 전략적 지점으로서 기층보다 중대한 모순을 해결하고 중대한 위험을 해소하는 필요한 자원, 역량, 수단,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긴박한 과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관리 책임을 튼튼히 다지고 지역사회관리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통합해 지역사회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관리 중심의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사회관리 중심 연동체계를 형성해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연동하며 상하가 일관되는 지역 위험 예방 통제 지휘사슬, 예방 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중대 위험이 지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써 실현하고 지역 관리의 현대화가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사회 치안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 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폭력배 및 악질 세력 단속을 상시화하며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관계되므로 국가 안보 사업의 기본 책임입니다. 사회 치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거 락업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기본 요구입니다. 인민 대중의 안전감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치안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도농 공공안전과 사회 치안의 종합 정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특별 단속 정돈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성매매와 음란물 및 도박과 마약, 식품, 의약품, 환경보호, 절도, 강탈, 사기, 부녀자와 아동, 독거로인을 겨냥하는 등의 관련한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타격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등 신형의 범죄와 다국적 범죄, 국경 외 범죄, 지역 간 범죄에 대한 단속과 관리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치안 혼란 지역을 법에 의해 다스리며 조직폭력배와 악질세력 단속을 상시화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더욱 충실하고 보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전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반드시 사회관리에서의 정부, 시장,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단체조직, 사회조직, 기업, 사업 단위와 자원 봉사자들을 적극 동원해 사회 관리에 참여시키며 대중적인 예방 통제력을 발전 장대시키고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지금까지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수학자 대회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수학자 등욱과 왕홍이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 중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이에게 주어집니다. 등욱은 편미분 방정식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왕홍은 조화해석학과 기하축도론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각각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왕홍은 필즈상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이날 미국 수학자 존 패든과 캐나다 수학자 야곱 자머만이 두 중국 수학자와 함께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자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회의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 흥행 수입이 50억 원을 돌파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는 6월 1일에 시작돼 지금까지 110편 이상의 국산 해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장르별로는 혁명 역사, 현실 온정,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구성돼 관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청대 석사자상 한 상을 귀환하는 인계식이 한국 간송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한국 국립조항박물관으로부터 이 석사자상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한국이 반환한 석사자상은 대리석 재질로 규격, 재질, 조각, 기법, 형태적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나라 왕이나 공주 등의 저택 문 앞에 세워졌던 문사자로 추정됩니다. 1933년 일본 야마나카 상회가 오사카에서 이 석사자상을 경매에 붙였고 간송미술관 설립자 전형필이 이를 구입했습니다. 1938년 간송미술관이 개관한 후 이 석사자상은 보화각 정문에 배치됐습니다. 전형필은 생전에 이 석사자상이 중국 문물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돌려보내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12월 간송미술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국립조항박물관이 국가문물국과 석사자상 귀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앙화희극과 프랑스 국가인민극장이 공동 제작한 음악희극 어린 왕자가 북경 예술중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중국 시가 고유의 서정적인 미학을 프랑스 특유의 랑만과 조화롭게 엮어냈으며 특히 중국인 어린 왕자와 프랑스인 비행사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공간과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메하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총 16개 시합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종목은 근혜, 룡주, 민족식 씨름, 민족 에어로빅, 민족무술, 진주벌, 제기공,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로 등입니다. 공연 종목은 판화경주, 팽이, 측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을 포함한 총 13개 대표단의 선수와 코치 1,3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최근 광서종족자치구 삼강 똥족자치현 림계징 관동촌에서 똥족 비파가의 전승자인 양공이 30일간의 무형문화유산 공익교육반을 열었습니다. 교육반에는 린근 마을의 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똥족대가, 비파가, 똥족피리,
로생, 다야 등 전통 예술을 배우며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삼강현은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향촌교육과 결합해 전승자들을 정기적으로 마을에 파견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연을 통해 실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면서 뚱족의 무형문화유산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로 중요한 군사의 도시였고 현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에는 만리장성이 교묘하고 역사 문화 고적이 즐비합니다. 대동 고성에서 역사가 남긴 흔적을 음미하고 석양이 아름다운 때 저 멀리 바라보면 마치 하얀 칼날이 번뜩이고 말이 울부짖는 고대 전쟁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황토고원이 위치한 대동은 산서 북부에 자리를 잡고 북쪽으로 음산을 맞고 남쪽으로 태항산과 연결되는 북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년 조무령왕이 리머와 루번을 파하고 이곳에 군을 설립해서부터 오늘까지 2000여 년 동안 대동은 줄곧 북방의 중요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동진 때인 398년 부귀의 황제 탁발규가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후 6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100년 동안 부귀를 지배했고 그 후 대동은 료나라와 금나라의 배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요한 군사도시로 사서에 기록됐습니다.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동의 성곽은 방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역사적으로 대동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진 황제 석경당이 현재의 북경과 산서 대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운 16주를 내놓은 전역으로부터 시작해 명나라 때 와라족과의 전역을 거쳐 청나라 때의 의화단 운동, 근대의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대동은 줄곧 전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전국 시기 4대 요명장군에 속하는 리목과 흉노병을 물리치고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 장군 몽염, 흉노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은 서한의 장군 위청, 료 군사의 침략을 막은 북송의 장군 양업, 명나라 개국 공신인 서달 등도 모두 대동의 전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때 대동 부성은 성벽과 성루, 강루, 정루, 해자, 적교 등 방어시설을 갖춘 동시에 옹성과 소성 등을 막라해 성 안으로 진입하는 통로 축조로 겹겹으로 방어해 중국 군사도시의 건설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동에는 예로부터 불교가 성행했고 부귀의 도읍이 된 후에 더욱 대규모로 궁전을 짓고 종묘를 세웠으며 사찰을 신축하면서 도읍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궁전과 정문 루각 등 토목공사 현장이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길을 성 안에 끌어들여 거리와 골목의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련못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며 물가에는 수양버들이 휘늘어지고 곳곳에 꽃이 화사한 맑고 우아한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대동 부성에는 100개에 달하는 절이 있고 승려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유명한 석굴인 운강석굴과 아찔한 벼랑 중턱 공중에 지어진 사원 현공사도 모두 이때에 신축됐습니다. 대동에서 서쪽으로 16km 거리의 무주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운강석굴은 수많은 인력이 여러 왕조에 걸쳐 1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야 완성한 석굴입니다. 부귀 때인 398년에 시작해 북제와 수당 등 여러 왕조를 거쳐 100여 년이 넘어서야 완공된 운강석굴은 웅장한 기세와 풍부한 내용으로 감숙의 도낭막곡을 하남락양의 룡문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에 듭니다. 산자락에 조성된 운강석굴은 동서로 길이가 1km에 달하고 오랜 세월과 전란 속에서 부식되고 파괴되었지만 현재 53개의 석굴에 5만 9천여 개의 불상을 보존합니다.
온강 석굴의 불상은 진과 한나라 때의 조각 기법에 고대 인도의 간다라 불교 예술을 접목해 독특한 품격을 자랑합니다. 온강 석굴은 고대 중국인들의 창조적인 노동의 성과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의 보고입니다. 대동에 위치한 북악 항산은 국내 5대 명산인 5악 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가장 기이한 사찰로 불리는 현공사가 바로 이 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찔한 벼랑에 기대어 공중에 솟은 현공사는 보기 드문 공중 루각입니다. 현공사의 독특한 건축 기법은 1500년 전 장인들의 기묘한 구상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공사는 벼랑의 박은 기둥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물을 짓고 건물과 건물은 잔도로 연결됩니다. 료나라와 금나라 때도 대동에는 많은 사찰들이 신축됐습니다. 그중 1063년에 지었다가 전란으로 무너진 후 1140년에 개축한 상하 화엄사는 료금예술박물관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금나라 사찰입니다. 대동 제일의 사찰인 상하 화엄사는 골목 하나를 사이두고 마주한 상화엄사와 하화엄사로 구성됩니다. 상화엄사에서는 비례나 모양에서 대표적인 금나라 건물인 대웅보전이 가장 명물입니다. 하화엄사에서는 건물 내부에 천공 루각을 품은 본전이 특이한 모양을 자랑하며 또 건축학자들로부터 현존하는 대표적인 료나라 목조 건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동 고성 남쪽에 위치한 선화산은 료나라와 금나라 사찰 중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구도가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사찰로 높고 작은 건물들이 중심선과 양쪽에 대칭을 이루며 질서 있게 줄지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금박을 칠한 불상 다섯 기는 서로 다른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가사를 입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불상이 둘러서고 내벽에는 불교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금나라 초반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삼성전은 지붕의 네 귀퉁이가 60도 각으로 완만하게 들려 그 모양이 마치 막 피어나려는 꽃을 방불케 합니다. 금나라 건물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 건물의 경사 아치는 중국의 고건물 중에서도 아주 보기 드뭅니다. 대동에서는 또 국내 최초의 구룡벽에 감탄하게 됩니다. 대동의 구룡벽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13번째 아들인 주계의 대왕부 앞에 세운 가림 담벽입니다. 북경 자금성의 구룡벽, 북경 북해공원의 구룡벽과 함께 중국의 3대 구룡벽을 형성하는 대동 구룡벽은 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동 구룡벽은 길이가 45.5m,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담벽에 오색의 유리 기와로 파도치는 운해와 그 운해에서 꿈틀거리는 9마리의 거대한 룡을 조성했습니다. 황색과 초록색, 자색, 흑색, 백색, 청색 등 다양한 색상의 유리기와로 무은 구룡벽은 오색이 창연하고 눈부십니다. 구룡벽의 앞에는 또 거울 같은 연못이 조성돼 조화롭습니다. 대동은 역사가 남긴 많은 명승을 가지고 있는 외에 다양한 지형도 보유해 화북지질의 천연박물관이라 불립니다. 화산 유적과 정단층 지모, 고대 빙설 지모, 황토구릉 등 다양한 지형이 심히 장관입니다. 대동의 화산구역은 둘레 10km의 범위에 제3기와 제4기의 화산 분화구,
30여 개가 모여있는 화북에서 화산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습니다. 항산에서는 험준한 산세와 산중 곳곳에 위치한 만리장성과 안문관, 양방구 등 많은 장성의 관문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대동은 또 유명한 석탄의 도시입니다. 대동의 석탄은 매장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석탄이 규황 함유량이 적고 먼지가 적게 나는 대신 열량은 높아 질 좋은 동력 석탄과 화학 원자재 석탄으로 유명합니다. 대동의 석탄은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중요한 지역에 20여 개 국가에 수출됩니다. 풍부한 석탄 자원은 대동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동시에 석탄 조각이라는 독특한 공예품의 발전도 이끕니다. 대동의 석탄으로 운강 석굴의 대불과 하늘을 나는 선녀 비천, 공중에 솟은 사찰 현공사, 세계 3대 기이한 탑 중 하나인 응현 목탑 등 다양한 명소를 조각해 대동의 명소를 아름답고 형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감동 중국 코너에서는 2022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 전선에 종사했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대만에서 희생된 은폐 전선의 영웅 열사들이 감동 중국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들은 드높은 영웅적 기계로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하고 뜨거운 피로 맹세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영웅의 찬가를 엮었고 천지를 감동시키는 불후의 화려한 장을 남겼습니다.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대만에서 순직한 은폐전선 열사들의 중요한 역사 자료를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료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획득한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9년 해방전쟁 승리를 앞두고 많은 은폐전선의 무명 영웅들이 바다를 건너 대만에 잠복하여 적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했습니다. 오늘은 소명화 소예림 열사의 사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명화 열사는 체포된 후 남긴 옥중일기에서 생애 마지막 278일 동안의 그녀의 감정 변화와 가족의 련루를 우려하는 힘든 내심 세계가 엿보입니다. 가족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만감이 교차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2년 소명화는 절강성 가흥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항일 전쟁 폭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중경으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진보 사상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24세의 소명화는 북경 사범대학에 입학했고 당시 교육학과에 재직

등의 주요 부서로 관계를 확장하며 대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은 대만 정보 업무팀으로 개편돼 정보 활동에 전력했고 1949년부터 1950년까지 향항을 통해 6차례에 걸쳐 대량의 중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50년 초 대만 정보 업무팀은 차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2월 6일 서명화가 체포됐고 그녀의 엄호하에 우빈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서명화는 빈번하게 신문을 받았고 양팔이 골절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어떤 기밀도 루설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8일 28세 서명화는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1982년 9월 서명화는 혁명열사로 추인됐고 그녀의 유골은 북경 팔보산 혁명공묘에 안장됐습니다. 묘비 뒤면에는 그녀의 생애가 아닌 그녀의 전우 우비가 손수 쓴 세 글자 귀래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예림 열사는 중요한 정보를 획득해 어머니를 통해 정보를 보냈습니다. 소예림은 서명화가 체포된 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건의 중요 정보를 획득해 보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병료 지지도입니다. 소예림은 1914년 하북성 인구에서 태어나 19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당의 은폐 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1949년 소예림은 패배한 국민당 군대를 따라 대만에 잠복해 무비와 소명화가 이끄는 업무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소예림은 국민당 국방부 작전계획청에서 참모로 재직하며 기밀자료를 관리했는데 이러한 직책은 기밀정보 획득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소예림은 먼저 기밀실에 잠입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후 동료들과 여러 차례 기획 끝에 마침내 기회를 포착해 지도를 기밀실 밖으로 반출해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팀장 소명화가 체포됐고 팀장 우빈은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쓴 소예림은 그 효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예림 열사의 조카 손자 소연파는 소예림은 전우들에게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드러나는 것은 내 한 사람뿐이지만 성공하면 수천만 명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촬영에 성공한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촬영한 지도를 운송하는 것 역시 난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소예림은 연로한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명목으로 우비에게 자신의 사촌오빠로 위장해 어머니를 대륙으로 모셔다 달라고 부탁하고 중요 정보를 어머니의 옷장에 숨겨뒀습니다. 대륙으로 돌아온 우비는 촬영한 지도와 소예림이 획득한 해남도 방위방안, 주산도 방위방안 등 군사 기밀 정보를 직접 당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그중 해남도 방위방안은 해남도 해방의 결정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비가 떠난 후 소예림은 업무팀의 책임자로 인계받고 체포되지 않은 전우들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50년 5월 24일 소예림은 체포됐고 1951년 6월 29일 새벽 소예림 등 성원 18명이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생명으로 빛을 지킨 이들은 마땅히 광명 속에 기억될 것이며 역사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이상 감동 중국 2025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 전선의 여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에서 정치적 인솔 강화와 혁신 발전 심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통령의 서명에 한 명의 개인에게 군공을 기입했습니다.
1: 탐구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건강 중국 건설을 다그 치자를 게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7월 30일 오후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할 때 관한 제2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는 학습을 주재할 때 15차 5기는 전망기획식이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신시대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며 정치적 인솔을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심화하며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얘기대로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피해 전체 인민해방군 주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부대 장병, 군대 문제윤환, 예비역윤환, 민병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전략판공실의 송전 동지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설명을 참답게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설명과 토론을 청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 대국과 세계 100년 만에 겪는 대변국을 총괄해 강군 홍군과 당과 국가 사회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강군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으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3단계 전진 전략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따른 군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투쟁과 전투 준비, 건설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강군 사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정치 건군은 인민군대의 근본으로서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의 방향과 바탕색과 관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정치 건군 방략을 전면 건설하고 리론 무장을 강화하고 사상 정통을 심화하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장병들의 사상적 근간을 잘 다져 총뿌리가 영원히 당의 주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부패 투쟁을 깊이 추진하고 중단 프로젝트의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하며 재반 건설의 질과 능력, 총념 최저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추진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검증 기준은 지정 전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지능 기술의 군사 응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체계의 구축과 응용을 심화하며 지능화한 군사 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합니다. 작전 능력 체계 집성을 강화하고 실전화 검증 평가를 잘하고 훈련과 전투 준비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통합적인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관리를 강화하고 군과 지방의 개혁 과업을 결부해 체제 기재를 최적화하며 정책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규범적이고 질서적인 군과 지방 간의 업무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큰 힘을 들여 국방과 군대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국방을 관심하고 국방을 요래하며 국방을 건설하고 국방을 보유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조항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최근 통령에 서명해 중국인민해방군 91548 부대 양용에게 국방과학기술 1등공을 수여했습니다.
0: 8월 1일 발행된 제15호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걸 건강중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지렀습니다. 그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는 해당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 시기이므로 반드시 정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그쳐 추진하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정 상황에서 출발하여 보건과 건강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독려해서는 안 되고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관찰하는 것도 독려해서는 안 됩니다. 중점을 부각시켜 건강 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다원화된 보건 건강 수요에 직면하여 폭넓게 혜택을 주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보건건강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를 들어주고 힘과 자원을 집중해 추진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공공보건체계를 건전히 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방식을 고무해야 합니다. 건강중국건설을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통일된 지도와 당정의 공동관리체제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건강증진의 정책 제도체계를 완비하며 건강 개념을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전 과정에 통합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발전과 관리기제를 개선하며 보건의료산업의 당 건설 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의독과 의료기풍을 선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7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상반기 경제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사상과 인식을 경제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에 통일시키고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경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우수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양호한 시작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적 정책의 실시 효과성을 실속 있게 재고하고 재반 재고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증량 정책을 제때에 계획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잠재력이 크고 인솔력이 강한 분야를 틀어주고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며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서 확정한 중대 프로젝트를 다그쳐 실시하고 6대 네트워크 계획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내적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통일 대시장 건설과 경영 환경 최적화 등 면에서 실속 있고 강력한 대책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 방지와 해소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재해 방지와 감소, 재해 구조, 안전 생산 등 업무를 실속 있게 잘하며 어려운 민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신형 전력망, 물류망의 건설 상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높은 수준의 신형 전력망을 건설하고 총괄과 조율, 정책 지지를 강화하며 공정의 품질과 안전 생산을 단단히 틀어주고 전력망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류망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추와 접점, 기간 통로 기능을 증강하며 도시농촌 말단 배송 체계를 완비화하고 다지역 다방식 물류 규칙과 표준의 접목을 추진하며 힘써 허점을 보완하고 연계와 소통을 원활히 하며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 실시 관련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방향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중보건, 의료봉사,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며 의학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건강에 유조한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전민 건강 자질을 제고하며 건강 사업 발전 촉진에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주택 적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주택 적금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인출과 사용 범위를 확장하며 제도의 포괄면을 확대하고 주민의 다양화 주택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폐지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조례 등 12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을 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육지 오염물 해양환경 오염 손상 예방퇴치 관리 조례 등 세부 행정법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료능 장하 1기 공정 등 4개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표준으로 원자력 발전 기계 세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전사슬 전 영역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 안전에서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0: 공무원이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중국 특색을 갖춘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 혁신을 지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을 대폭 높이고 고효율 관리를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위해 봉사는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적극 구축하는 등 4개 중점과제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의 량방향 용량 강화 공정, 지식재산권 봉사구역 발전 공정, 1대1로 지식재산권 고품질 협력 공정 등 12개 특별 공정을 설치했습니다.
1: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을 맞으며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가 공동으로 12명의 가장 아름다운 신시대 혁명군인을 발표했습니다. 리찬, 왕효명, 왕도, 리가문, 주갱조, 고덕보, 고교운, 왕문빈, 장봉, 상초, 범한걸, 진옥호 등 12명 장병들은 전군이 당기 아래 정치적으로 혁명성 단련을 강화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용서 숨쳐 나온 선진 모범들입니다. 이들은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직책을 충실히 리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장병들이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단호히 핵심을 수호하는 충성의 품격을 충분히 과시하였고 전군 부대가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생동한 실천을 반영하였으며 인민 군대가 훈련과 련마를 강화하고 인류의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분발하는 씩씩한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0: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1일은 8일 건군절입니다. 을연을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장병들이 자신의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지속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여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결전을 치르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민 해방군 군인입니다. 저는 선사합니다. 군기가 펄럭이고 전기가 휘날립니다. 지금 막북호원에서 야비 훈련 중인 류군 제83집단군 소속 료단의 장병들은 정연하게 대례를 갖춘 채 선명한 8.1 군기 앞에서 오른 주먹을 높이 들고 장엄하게 선서했습니다. 그들은 군기 앞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당에 대한 충성과 강군 건설을 위해 분투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류군 제83집단군 모료단의 맹룡사는 저는 끊임없이 군사 기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전투 의지를 갈고 닦아 항상 활시위를 당기는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장을 제압하는 돌격의 예리한 칼날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항공병 모 부대는 장병들을 조직해 해남성 경해시 홍색 량자군 기념문을 방문했습니다. 장병들은 혁명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을 진작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7월 31일 독특하고 참신한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노래하면서 신시대의 미사일 공정병들이 방패를 세워 조국에 보답하며 분발 진취한다는 강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이번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전우들이 깊은 산속에 뿌리 내리고 국방에 몸을 바치는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번에 보여준 작품과 상태를 전투 준비에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8일 건군주를 앞두고 아부야이 임무구역에 파견된 중국 제6진 아부야이 평화유지 헬기부대는 해외 평화유지 전장 환경에 맞추어 직무기술 훈련 경연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 사이에 서로 배우고 앞서가며 군사 기능을 연마하는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종사 속도는 이번 경쟁은 복잡한 공역 비행, 공중, 돌발 상황 처리 등 종점 난제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우리가 조작의 세부 사항을 더욱 잘 다듬고 각종 평화유지 비행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군무보장부대 제900병원과 제904병원은 이번 진료과에 의료전문가와 간호기관의 의료봉사팀을 구성해 편벽한 지역의 기층부대와 혁명근거지를 방문하고 무료진료와 순회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합동군무지원부대 제904병원의 정량은 인민군의로서 우리는 초심과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군대의 따뜻한 정을 주민들 곁에 전달하며 실제 행동으로 건군 99주년을 기념하려다고 말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31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을 알리는 개렬 조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관련 책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퇴역군인의 더 나은 취업 지원을 업무의 착안점으로 삼아 취업 제도와 기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옹군우속, 옹정애민 공동건설과 영렬 표창 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배금가 부장은 전업 군관과 퇴역군인의 취업 배치나 정착과 관련해 강습 중에 목표 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실습과 견습을 조직하여 퇴역군인들이 군대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배금가 부장은 점수 부여에 따른 일자리 선발, 통일시험, 직업 배치, 쌍방 선택 등 배치 방식을 채택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수용기관이 필요한 사람을 찾도록 하는 동시에 퇴역군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군인우대보호사 왕충성 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우대 정책 제도와 대우 보장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충성 사장은 현재 국가가 이미 21년 연속으로 정기 위로 보조금 기준을 인상하여 관련 우대 대상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휼 명예 장려 기재와 관련 정책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우대 프로젝트를 한층 더 표준화하고 사용 전경을 완비화하고 풍부하게 합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가 7월 30일에 올 하반기 거시정책은 용량 강화와 흐름 제고에 힘을 쏟아 전년 예기 목표와 과배 완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면에서 109건의 중대 공정과 6대 네트워크 기획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이중 건설과 이신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큰 힘을 들여 소비를 안정시키고 진작시키게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보도대변인인 장희가 소개한 데야면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신용의 전력망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할 계획이고 지하관망은 약 5조 원을 투입하며 컴퓨팅망 건설에서는 새로 직접 투자 약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희 주임은 전국이 하나의 통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6대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 집권당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인 치테포 사상정치학원의 이스마일 마다 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05년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분투 노정은 한 국가가 자국의 국정 여건에 기반을 두고 자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로서 마다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 경험을 연구해왔습니다. 2025년 3월 마다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해 농촌, 기업,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주제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된 도시 건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인민 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 당조직이 대중의 소요를 제때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자원을 대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진정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올해 5월 마다는 탄자니아로가 중국 공산당과 남부 아프리카 6자매당의 대화회에 참가함으로써 중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관리 등 의제를 놓고 심도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며 중국의 발전 실천에서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현대화 실현에도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0: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당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문제를 바로잡으며 시대의 발전에 적응해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짐바브웨 민족 동맹과 중국 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 운영과 사상 이론 건설을 둘러싸고 성과 있는 교류를 펼쳐왔습니다. 이는 양측의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민족 동맹이 집권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빈곤 감소 경험이 아프리카 발전에 주는 시사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 시범마을, 중국의 짐바브웨 지원 견초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빈곤 감소는 단기적인 구호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마다는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 제품은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입어 중국 시장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는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산업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원자재 수출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의 전환을 실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 도상국들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중국 측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함께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를 바라는 확고한 약속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치국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름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전면적 의법 치국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그럼 아래 북경시 문두구에 기층 법관 한 분을 모시고 그와 동료들이 어떻게 현실사회 요구에 발맞춰 국장을 지니고 오지에서 법정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저는 중국인민대학 막스주의 학원의 란양입니다. 기층의 법치 사례를 수집하고 수업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히 북경시 문두구구 재당 법정의 한 법관을 만나봤습니다. 사여종은 다년간 기층 법원에 몸담고 있는 법관입니다. 오늘 그와 그의 동료는 령수촌에 내려가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법관님,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지고 있는 국정이 목을 같은데요.
6: 네, 무게가 만만치 않네요.
5: 제가 대신 지어드릴까요?
6: 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5: 그럴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6: 어때요?
5: 무겁네요. 왜 번마다 이렇게 무거운 국장을 지고 내려오나요?
6: 네, 순회재판 때마다 이렇게 국장을 메고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의 국장을 보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북경시 문두구구의 오지에 자리한 명수촌. 연로한 마을 주민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이 물려준 밭과 집을 지키면서 산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편리를 위해 사요종은 국장을 메고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엽니다. 재당 법정은 북경시에서 해발이 가장 높고 가장 서쪽에 위치한 파출 법정입니다. 청수, 재당, 안시 등 세 개 진의 자연촌 89곳을 관할하고 있는데 포괄 면적은 9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연촌들은 전부 심산 속에 위치했습니다.
6: 국장이 반듯한지 살펴봐주세요. 가운데가 맞는 거죠?
5: 무더위 속에서 사요종과 그의 동료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정 현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붉은 국장, 검은 법복, 장엄한 법정은 모두 법의 상징입니다. 오늘 원고와 피고는 사실 친남매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낡은 주택 소유권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소

0: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는 피고의 신분에 대해서 이가 있습니까? 그들 본인 맞죠?
2: 맞습니다.
0: 일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가정사도 그렇고요. 재단에서도 이런 모순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1: 산간지구에서 이런 사건은 흔히 만납니다. 대부분 가정 내 소소한 다툼이지만 배후의 모순이 클 때가 있습니다. 사건 대부분이 주민들의 구두 진술뿐이고 증거가 적어 법관이 당사자들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이치를 설득시키는 등 해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0: 한 법관에게 있어서 법정 심리 현장의 공평과 정의, 법에 따른 재량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법관은 또 소송 자체에 그치지 말고 기층의 잠재적 위험부담 요소에 대한 사전 예단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모순의 차관에 사법 봉사를 제공해야 갈등을 해소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효종은 법률 강좌를 자주 조직해 농민들의 법제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1: 공안기관이나 법원은 개인 계좌의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0: 지금까지 사효종이 조직한 법률 강좌는 70여 차에 달하고 주민 집 앞에서 조직한 순회 재판은 200여 차에 달하며 해마다 3만 리를 넘는 거리를 오갑니다.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분쟁을 해소하며 사법으로 인민을 보호하고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길에서 사효종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은 특별히 북경시 문두구구 인민법원 재당인민법정 사효종 재판장과 중규민대학 사상정치과 란양교사를 평어근인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모셨습니다. 사법관님 안녕하십니까? 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재당법정의 관할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1: 현재 재당법정의 관할 구역은 96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3만 명, 3개 진에 89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이 산세에 따라 자리해 있어 자주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3: 국장을 메고 처음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열었을 때부터 전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1: 네, 정말 예상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진술한 것이 전부 사실인데 무슨 증거를 더 달라고 저희에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한 것이 사실인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또 패소라니 말이 안 된다고 조급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도 이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번에 란양 선생님도 사법관님을 따라 재당법정 관할구의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국장을 직접 쥐고 법정까지 나가보셨죠?
0: 맞습니다. 국장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냥 사진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사법관님이 현장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법관님이 국장을 조항에 반듯하게 걸어놓고 또 국장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순간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국장은 나라와 법률의 상징이니까요. 국장이 걸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인민법관이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법률이 공평과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3: 국장이 무겁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재당법정의 또 하나의 독창적인 점은 법정 주문서입니다. 이 법정 주문서는 구경 어떤 걸까요?
4: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들으셨습니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5: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4: 오늘은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침 12시가 가까워지자 허운봉의 도화면과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집은 12여 년 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산서성 진중시 유차구 곽가보향 신부촌의 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은 면집은 그닥

눈에 잘 띄지 않은 평범한 가게입니다. 영광 도화 면관이라는 붉은 바탕에 흰 글로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고 테이블은 7개뿐입니다. 그리고 면집 주인 허은봉 부부가 직원 하나를 데리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집 유리문에는 환경미화원은 매장에 들어오면 무료로 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사방의 벽에는 비단 깃발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년간 밥을 데워 겨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환경미화원은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영광의 복숭아꽃 같은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한다 등 감사의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환경미화 회사와 현장 일선 노동자들에게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면을 올립니다. 소리 한마디와 함께 허운봉이 경쾌한 걸음으로 접시를 받쳐들고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면 몇 그릇이 상에 오르자 공기 중에는 양념 고기 향이 물씬 풍겼습니다. 룸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대6명이 둘러앉아 싱글벙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돼지머리 고기, 찐 수육, 유면볶음 등 여러가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신세를 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양교화가 서둘러 감사의 뜻을 전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요리를 차려주셨네요. 환경미화원 조영강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요리를 제외하고도 테이블 위에는 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면사발 안에는 구운 돼지고기, 우완자, 당면, 미역줄기, 향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화면입니다. 허운봉이 소개한 데 의하면 도화면은 산서성 유차의 특색 음식으로서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 한 그릇의 값은 얼마입니까? 기자가 묻자 저는 싸게 팝니다. 한 그릇에 8원인데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라고 허운봉이 대답했습니다. 허은봉은 11년째 버티고 있다면서 11년 동안 면집은 여러 차례 이사했지만 줄곧 변함없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제공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오래 버팁니까? 라고 묻자 허은봉은 서류 없이 고생스럽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허은봉은 근처 왕후촌에서 면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을 들여올 때면 늘 6순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이 혹한을 무릅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은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일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하면서도 돈은 얼마 벌지 못합니다. 당시 그들을 보고 저와 아내는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은봉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할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은봉의 아내 곽건매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자 얼마 후 면집에는 안내문 하나가 나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들은 문을 들어와서도 많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 누군가 망설이면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집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란 조끼들이 면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은 무려 1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허은봉은 아내와 함께 하루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허은봉은 식재료는 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반드시 약한 불에서 3시간 이상 푹 끓여 푹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양념이 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면은 손으로 직접 반죽해 쫄깃하고 매끈한 식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곁들임 채소는 깨끗이 씻어 미리 잘라두고
가지런히 잘

0: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평소 면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뿐만 아니라 따뜻한 요리도 제공합니다. 양교환은 손님이 많을 때도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반찬 몇 가지를 볶아준다고 말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양고기탕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뜻밖의 즐거움도 챙겨줍니다. 이를테면 단오에는 향긋하고 달콤한 쫑즈가 있고 추석에는 부드럽고 찰진 월병이 있으며 보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탕웬이 있습니다. 네, 2015년 허은봉은 진중시 자원봉사자협회에 가입했습니다. 허은봉은 뜻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더 자신감이 생겼고 공익활동을 하려는 의욕도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허은봉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지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홀몸로인들을 정기적으로 유문하며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국수와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허은봉은 어느 한번 공익활동에서 200명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맡았는데 전혀 피곤한 줄 몰랐고 오히려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났다고 말합니다. 대략 집계해보면 12여 년 동안 허은봉은 사랑 나눔 사업에 이미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고 물으면 허은봉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네, 지금은 아직 학교를 다니는 아들애가 때때로 점심시간에 면집에 와서 도움을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나눔 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가합니다. 허은봉은 우리 부모님은 늘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셨다면서 지금은 자신도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허은봉은 중국 훌륭한 사람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메달을 보면서 허은봉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환경위화원들의 진심 어린 웃는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네, 오늘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룸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이어지던 양측의 완화 국면은 다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데다 양측이 각각 저들에게 우세가 있다고 보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기회를 틈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3자 관계는 새로운 겨룸 국면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 레바논과 체결한 3자 기틀 협정의 진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회담 후 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글을 올려 이는 매우 좋은 회동이었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언론에 이는 전면적인 협상과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였다고 하면서 양측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측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회담에서 트럼프의 중동 정세에 대한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고 미국 측이 자신들만의 일정과 고려사항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며 또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계속 미국 측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시기는 아주 미묘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불화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이란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데일리 등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이 이란 문제에서 이미 주변화되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미국만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분석은 네타냐후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 문제에 관한 미국의 결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 외무장관 자리프는 역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외부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번 회담을 이용해 지역 내 적대 행위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모든 노력을 다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을 조율할 무렵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7월 29일 새벽 요르단 경내의 한 미군 공군기지와 지휘센터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번 타격이 미군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측은 이란 측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8일 밤부터 7월 29일 새벽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무인기 공격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뒤 미국 중앙사령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이라크 경내 여러 곳의 테러주의 후방 지원 및 무기 거점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이 30여 차례의 무인기 공격을 기획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민병대 무장 조직인 인민동원 조직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 조직의 이라크 여러 지역에 있는 기지들이 이날 새벽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민병대 무장단체인 이슬람저항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소식통도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목표물이 공격을 받은 것과 이란 측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언론은 7월 29일 보도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세척을 차단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유조선이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이른바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항로를 따라 항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8일 만대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한 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아직 이란 내 목표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지 않았음에도
중동 여러 지역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했고 그 충돌에 휘말린 세력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만대 해협이라는 두 핵심 항로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거듭 격화시키면서 정세의 향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3자 모두 각자의 요구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계속 압박과 협상이 번갈아 이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 긴장의 고조로 인한 파급 위험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타격은 결코 상책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미군의 탄약 소모가 심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군 고위층은 지금 방공 요격탄 재고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압박이 더욱 심해져 공화당의 선거 판세에도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평의회 베테랑 고문인 헤런 울먼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소모했고 에너지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계속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더 현명한 조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략적 강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여전히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반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안보와 해운에 대한 영향력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치평론가 사이둘라 자레이에 따르면 향후 정세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충돌이 계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해 충돌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란은 일정한 전략적 카드를 계속 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중동지역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타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에너지 목표를 공격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의회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으로 정치를 유지하는 방식에 익숙한 네탄야후가 이 기세를 몰고 공격에 나설 강한 동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대응에 나선다면 충돌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팬 정보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골에 가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요리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랭기가 느껴지고 청명한 가을이라도 눅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빈집에 들어설 때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누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설 때 차갑고 눅눅한 느낌을 갖는다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함과 편안함과 밝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생각이 방을 닫고 말과 행동에 정원을 가꾸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빈집과 빈마음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매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할 때에 대해 내린 중단 보치는 새 장정의 길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당의 령도 수준을 제거하고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정정신으로 사상과 행동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개혁정신으로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여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령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면적인 종음지당을 네 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수많은 미움을 살지언정 십사악을 버리지 않겠다는 사명과 책임감을 안고 전례 없는 부패 척결투쟁을 전개해는 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여 당,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한을 제거함으로써 부패 척결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를 총한 기초에서 부패의 온상을 없애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라고 깊이 있게 지적하고 부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부패 척결 투쟁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고 영원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한층 더 나아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투쟁은 반드시 부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한 역사적 좌표와 짊어진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내린 전략적인 포치로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고 근본적인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복무하고 보장을 제공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당이 령도하는 사회혁명이 새 장정의 길에 오름에 따라 당의 자기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기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으로 보다 질 높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패는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고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며 경영 환경을 해치고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축적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한 데 있어 장애물과 걸림돌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기밀히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개혁 포치를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원천에서부터 힘을 기울이고 심층적으로 근본을 다스리며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과 량완 발전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 투쟁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비록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정면적으로 공고히 했으나 정세는 여전히 존엄하고 복잡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부패 척결 투쟁은 심층 단계에 들어서는 바 기존의 부패 문제가 아직 정산되지 못하고 부패 사건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이 아직 철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부패의 일곱 가지 표현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고 당내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포섭자와 포섭 당하는 자의 부당리득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훨씬 높아 리익의 유혹이 매우 크며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제도적 규범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권력으로 리익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데 공간을 남겨놓았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사적 고래를 하고 뒷고래를 하는 등 그릇된 사상관념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회 기풍을 침식하고 있으며 책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당 조직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도 간부는 호인주의를 신봉하고 투쟁 정신이 결핍하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제멋대로 방임하는 등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부패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종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부패의 대가를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할 기회를 줄이며 부패의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세를 몰아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선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과감한 개혁을 펼쳐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20차 당대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심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당은 인민을 인솔하여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부패 척결 투쟁이 더욱 높은 새로운 기점에 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은 부패 척결 투쟁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고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 판단이 더욱 정확하고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패 척결 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빅데이터 등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깊이 숨겨진 부패 분자들을 검출해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비는 춤추는 꽃.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온난화는 새로운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발열이 생물 생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은 제57회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구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에너지 산업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듯합니다. 3월 26일 전국의 5분의 1 이상의 기상관측소에서 역사상 같은 기간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으며 많은 도시의 기온이 30 섭씨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찾아온 고온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뭄이 발생해 식량 생산과 소생동물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후변화가 이미 우리 생활에 또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일찍부터 가동해 냉방을 시작했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경지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화석연료가 여전히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온이 오를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지속적인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강 다치 철갑 상어는 2022년에 국제 자연보전 연맹에 의해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갑철갑 상어와 줄철갑 상어 역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3년 미국 과학회원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총 73개과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량서류 종이 멸종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척추동물 중 조류 멸종률은 과거 100만 년보다 35배 높습니다. 만약 인류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종이 사라지는데 18,00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35억 년 넘는 지구 생명 진화 역사에서 여러 차례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심각했던 다섯 차례는 각각 약 4억 4,500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말기, 3억 7,500만 년 전에 대본기 후기, 2억 5천만 년 전에 메름기 말기, 2억 년 전에 삼첩기 말기,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에 백악기 말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 대멸종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조류 공룡, 익룡, 어룡 등 약 2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파충류들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메름기 말기 대멸종은 생물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졌으며 이후 생태계가 재건되는데 약 천만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다섯 차례의 대멸종 사건 중 일부는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했고 일부는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했지만 모두 극심한 기후 환경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의 광범위한 산소 부족과 산성화, 기온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후 환경 변화가 생물 대멸종 사건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특정 생태계 위치에 한정된 특수 종이 멸종된다면 전체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후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로트먼 교수는 지질 역사 시기에 탄소 순환, 변화 속도와 생물 멸종 사건의 연관성을 연구한 후 21세기 말 해양 탄소 총량이 탄소 동위원소의 재앙적 림계치를 초과해 새로운 대멸종 사건을 유발할 것이라고 조상했습니다. 202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페인 박사는 논문에서 기후 변화가 해양의 산소 부족을 유발해 해양 생물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새로운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해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며 이는 약 5천만 년 전 메름기 말기 생물 멸종 사건의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중점실험실의 송혜군 교수연구팀은 현생시대에 발생한 모든 생물 멸종 사건과 고기후 변화의 교칙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해양 생물 멸종 속도와
온도 변화의 복도 및 속도 사이에 량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현생시대에 발생한 다섯 차례 생물 대멸종 사건에서의 온도폭은 5.2 섭씨도를 초과했으며 변화 속도는 100만 년당 10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국제기후기구가 발표한 최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무엇보다 기후 온난화를 초래했으며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미 1.5 섭씨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후 모델은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추가로 3.3에서 5.7 섭씨도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온도 상승 속도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지질시대사 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온도 상승 속도를 초과해 멸종 림계치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생물 대멸종은 과정상 주장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2025년의 세계 지구의 날은 모두 함께 청정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재생 가능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악순환을 끊어야만 멸종 림계치를 넘어서지 않게 생물을 조속히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는 11개월 동안의 온도 상승 속이 파리 협정에서 권장하는 1.5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지질 역사상의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배경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물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일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 과학적 문제입니다. 2020년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 중점실험실의 부연구원 전력과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벤텐 원사는 로문에서 고전적인 생물 지리학 법칙을 활용해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온대와 열대 지역의 포유류와 조류는 한대 지역의 동종 생물보다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의 비율이 더 깁니다. 우리는 이란 서로 다른 기후대 생물의 생태적 형질 차이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로 전환하여 미래의 열대와 온대 지역이 확장될 경우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 비율이 더 긴 항온 동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생태 지리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란 가능한 적응 경향이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현대 역사 데이터는 1섭씨도 온도 상승 시 참고치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온도 상승은 이러한 제한된 관측 데이터와 리론적 추론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엄호연 씨의 산태기를 쓴 아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소주병을 눈물과 함께 묻어놓고 고향을 떠나온 지 온 22, 5년 세월이 흘러간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국에 삶의 도전을 마련하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조금 통장에 찍힌 9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이 20년 세월을 나는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빴지만 가난을 원망하며 쫓기듯 등지고 또 나온 고향 산천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마주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가시나무 회초리를 한짐 짊어지고 속고 대절을 하며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북쪽 고향 하늘을 우러러 엎드려 빌고 싶은 마음이다. 짧은 인생길을 숨가쁘게 달려오다 문득 거울을 보니 세파에 지쳐버린 낯선 늙은이가 멍하니 마주보고 있다. 홧김에 거울을 내팽개치고 가까이에는 동네 공원으로 향한다. 얼마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날마다 공원에 가서 몇천 번씩 걷는 것이 나의 일과이다. 걷다가 공원 정자에 앉아서 땀을 들이놓으라니 옆에는 미끄럼틀에서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짝짝꿍을 치면서 놀고 있다.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문득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삭막한 기억의 저편에 가물거리는 늦여름의 아지랑이처럼 거의 다 잊어지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만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가슴을 후빈다. 누구든지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년 시절의 가슴 시린 사연일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도형님과 나까지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가셨고 도형님까지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늘 혼자 남아서 저녁 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날도 나는 동구 앞 담배 건조실 마당에서 다른 애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 엄마는 소수레를 몰고 산에 가서 풋나무를 한가득 실어다 마당에 보류고 있었다. 큰 형님이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소발막대 거칠 것 없이 가난했는데 집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초가 삼간이어서 어른들은 일어서면 친정에 모리가 닿을 지경이었다. 벽과 천정은 신문지로 도배를 했는데 군데군데 비가 새어 얼룩덜룩한 것이 공상맞은 모습이었다.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오둑오둑하여 형님은 밥상 위에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무명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벌어진 내 귀퉁이로 새하얀 솜뭉텅이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때 우리 삼형제는 이불 하나를 셋이서 같이 덮었는데 이불이 어찌나 낡았는지 솜이 모두 다져지고 한데 몰려서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어 나는 자다가도 새벽이면 추워서 늘
손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아마 새 이불을 지으려고 엄마가 합작사에서 새 솜을 사온 모양이었다. 나는 솜보따리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님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글을 모르는 나는 보면서도 뭐가 뭔지 알 턱이 없다. 그림 하나가 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애와 여자애가 둘이서 나무를 심는 모습이다. 희한하게도 남자애와 여자애는 둘이 생김새가 똑같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만 무료해져서 무슨 재미있는 놀이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옆에는 보따리에서 솜을 조금 뜯어 가늘고 길게 실처럼 비벼서 상모에는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주황색 불꽃을 반짝반짝 튕기며 타들어오다가 손으로 잡은 부분에 와서 힘없이 꼬져버린다. 이번에는 더 크게 떼어서 실을 좀 더 굵게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타들어오더니 나의 손가락을 따갑게 데웠다. 깜짝 놀란 나는 엉겁결에 손에 쥐었던 불심지를 던져버렸다. 공교롭게도 불심지는 보따리 솜이 삐쭉 나온 부분에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달리더니 화염이 치솟으며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깜짝 놀란 나와 형님은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섰고 입에서는 불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겁에 질린 나는 어쩔 바를 몰라 쫄쫄매다가 저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왔고 본능적으로 앞으로 내뺐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색이 된 아버지가 번개같이 옷방문으로 뛰어들어 활활 타고 있는 솜뭉치를 안아서 마당 밖으로 패대기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가 그처럼 용감하고 민첩하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달리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겁이 나서 바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낯선 집들이 보이는데 내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다. 집에는 갈 수 없다.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쭐나게 오도 맞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도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나를 때릴 것이다. 얼마 전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둥그리에서 달걀을 훔쳐 복에서 구워 먹었다고 엄마의 빗자루에 맞은 적이 있는데 그냥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래, 죽어도 집에는 안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나는 겁이 나는 것을 무릅쓰고 앞에 보이는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당 왼쪽에 쑥으로 엮어지은 매양간이 보였다. 아무도 없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삽장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섰다. 구유 너머에서 덩치가 집만큼한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콧김을 씩 내뿜으며 우당탕하고 일어서더니 통방울 같은 눈을 뚝 부릅뜨고 불청객을 쏘아보았다. 간이 공갈만해진다. 고요 앞에는 작두를 사이에 두고 한켠에는 썰어놓은 볏짚이 수북이 쌓여있고 다른 한켠에는 아직 썰지 않은 집단이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우리 집 외양간과 흡사해서 낯설지가 않다. 나는 볏짚 모재에서 볏짚을 뽑아내어 내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든 다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볏짚으로 구멍을 막았다. 제법 비슷한 굴이 만들어졌다. 밑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 두 팔을 벌리고 그 위에 드러누웠다. 나는 여기서 영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여기 들어와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멀리서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있니?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안 때린다. 빨리 나오너라. 나는 저도 모르게 구멍에서 기어나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와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셋이서 이 집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마당 앞길을 지나 저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엄마를 보자 나는 갑자기 소름이 북받쳐 오르며 울고 싶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삽장문이 덜컥 열린다. 숨이 탁 막히고 머리끝이 곤두선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얼른 거리더니 썰어놓은 칩을 삼태기에 와락와락 끌어담는 소리가 코앞에서 들렸다. 소 고유의 볏짚을 쏟아붓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덮고 있는 집단위로 빈 삼태기를 덜썩 던져버린다. 나의 심장도 덜썩 떨어지는 것만 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나는 솜소리가 들릴까봐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잠시 후 살인문이 덜썩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주인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솜이 한 줌만 해서 살금살금 외양간을 빠져나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인다. 그 사이 동산 마루에 둥근 달이 솟아올라 주위가 훤해졌다. 마당에 들어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문이 모두 열려있다. 모기 때문에 잘 때는 언제나 문을 닫고 사는데 오늘은 왜 문을 열어놓았을까. 마당 한켠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산에서 실어온 풋나무가 가득 쌓여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종지문 옆에 바짝 붙어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될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옆에 가서 누웠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나를 품속에 끼워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내 깊은 잠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 날 깨우나 보니 아버지와 엄마는 일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머리맡에는 형님이 앉아서 공부하던 밥상이 놓여 있었는데 무명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밥사발 안에는 하얀 잎합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작은 사발에는 갓 삶아서 아직도 따끈따끈한 달걀 두 개가 나란히 담겨 있었다. 옆에는 간장 종지까지 놓여 있었다. 언제나 접사리에 옥수수 쌀을 섞어서 먹었고 어쩌다가 잎쌀을 섞어봤자 흰쌀알 몇 알 정도 보이는 그런 밥이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은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눈앞에 있다. 그 밥을 맛있게 먹은 후 나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기 사비를 나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태기를 뒤집어 쓰고 고기 꼬챙이를 손에 꼭 쥔 채 건조실 모퉁이를 애돌아 나는 듯이 집으로 뛰어가는 나는 벌써 어쩐에게 있었던 솜보따리 화재 사건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집집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사방산 마루에 걸린 전육회가 붉게 타고 있었다. 앙칼지게 울리는 비행기 소리에 흠칫 놀라며 사색에서 깨우나 보니 인천공항에서 갓 리륙한 료객기 한 대가 고층 고물들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더니 소해 바다 쪽으로 재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저 비행기가 나의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조약돌이 환히 들여다보이던 고향의 내 물이 그리워진다. 엄마가 빨래터에서 고운 두 손으로 움켜서 먹여주던 고향의 그 수성 같은 샘물이 마시고 싶어진다. 나물개는 엄마의 치마 자락을 잡고 넘던 들매꼭의 길섭에 왕나리는 지금쯤 피었으려나. 내일은 아마도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될까 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복수난수입니다. 넘어질 복에 몰수, 오를 난, 거둘 수로 풀이되는 복수난수는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이며 료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강태공은 재능이 뛰어나고 병법에도 능통했지만 조가에서 백정으로 일하거나 맹진에서 밥 장사를 하면서 반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생을 견디다 못한 아내 마씨는 강태공의 곁을 떠났고 강태공은 아내가 떠난 후에도 강변에 초막을 지어놓고 낚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위수일 때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조나라 문왕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이곳에서 문왕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태공은 결국 위수에서 사냥을 즐기던 조나라 문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 문왕이 강태공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 그의 학식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강태공에게 정중히 청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장차 유능한 귀인이 나타나 도울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그 유능한 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강태공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왕은 그를 국사로 삼고 상부라고 부르며 존대했습니다. 강태공은 훗날 주나라 모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주나라 모왕은 강태공을 제왕에 봉했습니다. 강태공이 숱한 고위병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제나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길바닥에 꿇어앉아 행차를 막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전 부인 마씨였습니다. 마씨는 길바닥에 모리를 조아리며 옛날 정을 생각하여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내로서 강태공을 섬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강태공은 마씨에게 그릇에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마씨가 물을 떠오자 강태공은 사람을 시켜 그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씨에게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마씨가 무슨 용문인지 몰라 오리 동조래하자 강태공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는 바로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이오.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복수난수. 복수난수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에서 정치적 인솔 강화와 혁신 발전 심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통령의 서명에 한 명의 개인에게 군공을 기입했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건강 중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게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7월 30일 오후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할 때 관한 제2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는 학습을 주재할 때 15차 5기는 전망기획식이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신시대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며 정치적 인솔을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심

0: 마며 고품질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예기대로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은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해 전체 인민해방군 주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부대 장병, 군대 문제인원, 예비역인원, 민병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전략판공실의 송전 동지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설명을 참답게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설명과 토론을 청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 대국과 세계 100년 만에 겪는 대변국을 총괄해 강군 홍군과 당과 국가 사회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강군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으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3단계 전진 전략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따른 군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투쟁과 전투 준비, 건설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강군 사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정치 건군은 인민군대의 근본으로서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의 방향과 바탕색과 관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신시대 정치 건군 방략을 전면 건설하고 리론 무장을 강화하고 사상 정풍을 심화하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장병들의 사상적 근간을 잘 다져 총뿌리가 영원히 당의 주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부패 투쟁을 깊이 추진하고 중단 프로젝트의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하며 재반 건설의 질과 능력, 청렴 최저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추진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검증 기준은 지정 전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지능 기술의 군사 응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체계의 구축과 응용을 심화하며 지능화한 군사 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합니다. 작전 능력 체계의 집성을 강화하고 실전화 검증평가를 잘하고 훈련과 전투 준비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통합적인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관리를 강화하고 군과 지방의 개혁과합을 결부해 체제 기재를 최적화하며 정책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규범적이고 질서적인 군과 지방 간의 업무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큰 힘을 들여 국방과 군대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국방을 관심하고 국방을 요래하며 국방을 건설하고 국방을 보유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최근 통령에 서명해 중국인민해방군 91548 부대 양용에게 국방과학기술 1등공을 수여했습니다.
0: 8월 1일 발행된 제15호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걸 건강중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치렀습니다. 그는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는 해당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 시기이므로 반드시 정면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그쳐 추진하여

0: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정 상황에서 출발하여 보건과 건강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독려해서는 안 되고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관찰하는 것도 독려해서는 안 됩니다. 중점을 부각시켜 건강 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다원화된 보건 건강 수요에 직면하여 폭넓게 혜택을 주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보건 건강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를 들어주고 힘과 자원을 집중해 추진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공공보건체계를 건전히 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방식을 고무해야 합니다. 건강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통일된 지도와 당정의 공동관리체제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건강증진의 정책 제도체계를 완비하며 건강 개념을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전 과정에 통합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발전과 관리기제를 개선하며 보건의료산업의 당 건설 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의독과 의료기풍을 선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7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조제했습니다. 회의는 상반기 경제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사상과 인식을 경제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에 통일시키고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경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우수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양호한 시작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적 정책의 실시 효과성을 실속 있게 제고하고 재반 재고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증량 정책을 제때에 계획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잠재력이 크고 인솔력이 강한 분야를 틀어주고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며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서 확정한 중대 프로젝트를 다그쳐 실시하고 6대 네트워크 계획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의 내적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통일 대시장 건설과 경영 환경 최적화 등 면에서 실속 있고 강력한 대책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 방지와 해소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재해 방지와 감소, 재해 구조, 안전 생산 등 업무를 실속 있게 잘하며 어려운 민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신형 전력망, 물류망의 건설 상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높은 수준의 신형 전력망을 건설하고 총괄과 조율, 정책 지지를 강화하며 공정의 품질과 안전 생산을 단단히 틀어주고 전력망 건설에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류망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추와 접점, 기간 통로 기능을 증강하며 도시농촌 말단 배송 체계를 완비화하고 다지역 다방식 물류 규칙과 표준의 접목을 추진하며 힘써 허점을 보완하고 연계와 소통을 원활히 하며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 실시 관련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건강 우선 방향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중보건, 의료봉사,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며 의학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건강에 유조한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전민 건강 자질을 제고하며 건강 사업 발전 촉진에 합력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주택 적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주택 적금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인출과 사용 범위

0: 범위를 확장하며 제도의 포괄면을 확대하고 주민의 다양화 주택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폐지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조례 등 12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목을 개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육지 오염물 해양환경 오염 손상 예방퇴치 관리 조례 등 세부 행정법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료능 장하 1기 공정 등 4개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표준으로 원자력 발전 기계 세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전 사슬 전 영역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 안전에서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 공무원이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중국 특색을 갖춘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 혁신을 지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을 대폭 높이고 고효율 관리를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위해 봉사하는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적극 구축하는 등 4개 중점과제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의 량방향 용량 강화 공정, 지식재산권 봉사구역 발전 공정, 1대1로 지식재산권 고품질 협력 공정 등 12개 특별 공정을 설치했습니다.
0: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을 맞으며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가 공동으로 12명의 가장 아름다운 신시대 혁명군인을 발표했습니다. 리찬, 왕효명, 왕도, 리가문, 주갱조, 고덕보, 고교운, 왕문빈, 장봉, 상초, 범한걸, 진옥호 등 12명 장병들은 전군이 당기 아래 정치적으로 혁명성 단련을 강화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용솟음쳐 나온 선진 모범들입니다. 이들은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직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장병들이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단호히 핵심을 수호하는 충성의 품격을 충분히 과시하였고 전군 부대가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생동한 실천을 반영하였으며 인민 군대가 훈련과 련마를 강화하고 인류의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분발하는 씩씩한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 올해는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1일은 8일 건군절입니다. 련을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장병들이 자신의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지속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여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결전을 치르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민해방군 군인입니다. 저는 선사입니다. 군기가 플럭이고 전기가 휘날립니다. 지금 막북고원에서 야외 훈련 중인 류군 제83집단군 소속 료단의 장병들은 정연하게 대례를 갖춘 채 선명한 8.1 군기 앞에서 오른 주먹을 높이 들고 장엄하게 선수했습니다. 그들은 군기 앞에서 선수하는 것으로 당에 대한 충성과 강군 건설을 위해 분투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류군 제83집단군 모 료단의 맹룡사는 저는 끊임없이 군사 기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전투 의지를 갈고 닦아 항상 활시위를 당기는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장을 제압하는 돌격의 예리한 칼날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항공병 모 부대는 장병들을 조직해 해남성 경해시 홍색 량자군 기념문을 방문했습니다. 장병들은 혁명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을 진작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7월 31일 독특하고 참신한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노래하면서 신시대의 미사일 공정병들이 방패를 세워 조국에 보답하며 분발 진취한다는 강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켓쿤 모부대는 이번 합창 경연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전우들이 깊은 산속에 뿌리 내리고 국방에 몸을 바치는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번에 보여준 작품과 상태를 전투 준비에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8일 건군주를 앞두고 아부야이 임무구역에 파견된 중국 제6진 아부야이 평화유지 헬기부대는 해외 평화유지 전장 환경에 맞추어 직무기술훈련 경연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 사이에 서로 배우고 앞서가며 군사기능을 연마하는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종사 속도는 이번 경쟁은 복잡한 공역 비행, 공중, 돌발 상황 처리 등 종점 난제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우리가 조작의 세부 사항을 더욱 잘 다듬고 각종 평화유지 비행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군무보장부대 제900병원과 제904병원은 이번 진료과에 의료 전문가와 간호기관의 의료봉사팀을 구성해 편벽한 지역의 기총부대와 혁명근거지를 방문하고 무료진료와 순회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합동군무지원부대 제904병원의 정량은 인민군의로서 우리는 초심과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군대의 따뜻한 정을 주민들 곁에 전달하며 실제 행동으로 건군 99주년을 기념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31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을 알리는 계열 조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관련 책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퇴역군인의 더 나은 취업 지원을 업무의 착안점으로 삼아 취업 제도와 기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옹군우속, 옹정애민 공동건설과 영렬 표창 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배금가 부장은 전업 군관과 퇴역군인의 취업 배치나 정착과 관련해 강습 중에 목표 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실습과 견습을 조직하여 퇴역군인들이 군대에서 벗어나 직장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배금가 부장은 점수 부여에 따른 일자리 선발, 통일시험, 직업 배치, 쌍방 선택 등 배치 방식을 채택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수용기관이 필요한 사람을 찾도록 하는 동시에 퇴역군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사무부 군인우대보호사 왕충성 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우대 정책 제도와 대우 보장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충성 사장은 현재 국가가 이미 21년 연속으로 정기 위로 보조금 기준을 인상하여 관련 우대 대상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무휼 명예 장려 기재와 관련 정책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우대 프로젝트를 한층 더 표준화하고 사용 정령을 완비화하고 풍부하게 합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가 7월 31일 올 하반기 거시정책은 용량 강화와 흐름 제고에 힘을 쏟아 전년 예기 목표와 과업의 완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면에서 109건의 중대 공정과 6대 네트워크 기획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이중 건설과 이신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큰 힘을 들여 소비를 안정시키고 진작시키게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보도대변인인 장희가 소개한 데 하면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신용의 전력망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할 계획이고 지하관망은 약 5조 원을 투입하며 컴퓨팅망 건설에서는 새로 직접 투자 약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희주임은 전국이 하나의 통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6대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 집권당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인 치테포 사상정치학원의 이스마일 마다 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05년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분투 노정은 한 국가가 자국의 국정 여건에 기반을 두고 자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짐바브웨 민족동맹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로서 마다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 경험을 연구해왔습니다. 2025년 3월 마다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해 농촌, 기업,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주제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된 도시 건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인민 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 당조직이 대중의 소요를 제때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자원을 대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진정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올해 5월 마다는 탄자니아로가 중국 공산당과 남부 아프리카 6자매당의 대화회에 참가함으로써 중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관리 등 의제를 놓고 심도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며 중국의 발전 실천에서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현대화 실현에도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다는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당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문제를 바로잡으며 시대의 발전에 적응해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짐바브웨 민족동맹과 중국 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 운영과 사상 이론 건설을 둘러싸고 성과 있는 교류를 펼쳐왔습니다. 이는 양측의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민족 동맹이 집권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빈곤 감소 경험이 아프리카 발전에 주는 시사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 시범마을, 중국의 짐바브웨 지원 견초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빈곤 감소는 단기적인 구호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마다는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0: 아보카도 등 제품은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입어 중국 시장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는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산업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원자재 수출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의 전환을 실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도상국들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중국 측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함께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를 바라는 확고한 약속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한 짐바브웨 고위 관원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의법치국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름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0: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은 하늘과 바다의 번식 전면적 의법 치국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그럼 아래 북경시 문두구에 기층 법관 한 분을 모시고 그와 동료들이 어떻게 현실사회 요구에 발맞춰 국장을 지니고 오지에서 법정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저는 중국인민대학 막스주의 학원의 란양입니다. 기층의 법치 사례를 수집하고 수업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히 북경시 문두구구 재당 법정의 한 법관을 만나봤습니다. 사효종은 단안간 기층 법원에 몸담고 있는 법관입니다. 오늘 그와 그의 동료는 령수촌에 내려가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법관님,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지고 있는 국장이 무거울 같은데요.
6: 네, 무게가 만만치 않네요.
5: 제가 대신 지어드릴까요?
6: 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5: 그럴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6: 어때요?
5: 무겁네요. 왜 번마다 이렇게 무거운 국장을 지고 내려오나요?
6: 네, 순회 재판 때마다 이렇게 국장을 메고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이 국장을 보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북경시 문두구구의 오지에 자리한 명수촌. 연로한 마을 주민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이 물려준 밭과 집을 지키면서 산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편리를 위해 사효종은 국장을 메고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엽니다. 재당 법정은 북경시에서 해발이 가장 높고 가장 서쪽에 위치한 파출 법정입니다. 청수, 재당, 안시 등 세 개 진의 자연촌 89곳을 관할하고 있는데 포괄 면적은 9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연촌들은 전부 심산 속에 위치했습니다.
6: 국장이 반듯한지 살펴봐주세요. 가운데가 맞는 거죠?
5: 무더위 속에서 사효종과 그의 동료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정 현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붉은 국장, 검은 법복, 장엄한 법정은 모두 법의 상징입니다. 오늘 원고와 피고는 사실 진남매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낡은 주택 소유권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원고는 피고의 신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들 본인 맞죠?
7: 맞습니다.
5: 일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가정사도 그렇고요. 재당에서도 이런 모순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6: 산간지구에서 이런 사건은 흔히 만납니다. 대부분 가정 내 소소한 다툼이지만 배후의 모순이 클 때가 있습니다. 사건 대부분이 주민들의 구두 진술뿐이고 증거가 적어 법관이 당사자들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리치를 설득시키는 등 해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5: 한 법관에게 있어서 법정 심리 현장의 공평과 정의, 법에 따른 재량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법관은 또 소송 자체에 그치지 말고 기층의 잠재적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사전 예단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모순의 차관에 사법 봉사를 제공해야 갈등을 해소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효종은 법률 강좌를 자주 조직해 농민들의 법제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6: 공안기관이나 법원은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5: 지금까지 사효종이 조직한 법률 강좌는 70여 차에 달하고 주민 집 앞에서 조직한 순회 재판은 200여 차에 달하며 해마다 3만 리를 넘는 거리를 오갑니다.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분쟁을 해소하며 사법으로 인민을 보호하고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길에서 사회오정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특별히 북경시 문두구구 인민법원 재당인민법정 사효종 재판장과 중규민대학 사상정치과 란양교사를 평어근인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모셨습니다. 사법관님 안녕하십니까? 난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재당법정의 관할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6: 현재 재당법정의 관할 구역은 96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3만 명, 3개 진에 89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이 산세에 따라 자리해 있어 자주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1: 국장을 메고 처음 현장을 찾아 법정을 열었을 때부터 전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6: 네, 정말 예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진술한 것이 전부 사실인데 무슨 증거를 더 달라고 저희에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사실인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또 패소라니 말이 안 된다고 조급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도 이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번에 란양 선생님도 사법관님을 따라 재당법정 관할구의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국장을 직접 쥐고 법정까지 나가보셨죠?
5: 맞습니다. 국장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처음에서는 그냥 사진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사법관님이 현장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법관님이 국장을 조항에 반듯하게 걸어놓고 또 국장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순간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국장은 나라와 법률의 상징이니까요. 국장이 걸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인민법관이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법률이 공평과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1: 국장이 무겁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재당법정의 또 하나의 독창적인 점은 법정 주문서입니다. 이 법정 주문서는 구경 어떤 걸까요?
0: 네,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구 들으셨습니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화면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침 12시가 가까워지자 허운봉의 도화면과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집은 12여 년 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산서성 진중시 유차구 곽가보향 신부촌의 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은 면집은 그닥 눈에 잘 띄지 않은 평범한 가게입니다. 영광 도화면관이라는 붉은 바탕에 흰 글로 새겨진 간판이 걸려있고 테이블은 18개뿐입니다. 그리고 면집 주인 허운봉 부부가 직원 하나를 데리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집 유리문에는 환경미화원은 매장에 들어오면 무료로 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사방의 벽에는 비단 깃발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년간 밥을 데워 겨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환경미화원은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영광의 복숭아꽃 같은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한다 등 감사의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환경미화 회사와 현장 일선 노동자들에게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면을 올립니다. 소리 한마디와 함께 허운봉이 경쾌한 걸음으로 접시를 받쳐들고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면 몇 그릇이 상에 오르자 공기 중에는 양념 고기 향이 물씬 풍겼습니다. 룸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싱글벙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돼지머리 고기, 찐 수육, 유면볶음 등 여러 가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신세를 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양교화가 서둘러 감사의 뜻을 전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요리를 차려주셨네요. 환경미화원 조영강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요리를 제외하고도 테이블 위에는 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면사발 안에는 구운 돼지고기, 후안자, 당면, 미역줄기, 향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화면입니다. 허운봉이 소개한 데 의하면 도화면은 산서성 유차의 특색 음식으로서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 한 그릇의 값은 얼마입니까? 기자가 묻자 저는 싸게 팝니다. 한 그릇에 8원인데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라고 허운봉이 대답했습니다. 허운봉은 11년째 버티고 있다면서 11년 동안 면집은 여러 차례 이사했지만 줄곧 변함없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제공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오래 버팁니까? 라고 묻자 허운봉은 서류 없이 고생스럽게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허운봉은 근처 왕후촌에서 면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을 들여올 때면 늘 6순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이 혹한을 무릅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운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일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하면서도 돈은 얼마 벌지 못합니다. 당시 그들을 보고 저와 아내는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운봉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면을 제공할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운봉의 아내 곽건매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서자 얼마 후 면집에는 안내문 하나가 나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들은 문을 들어와서도 많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 누군가 망설이면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집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란 조끼들이 면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은 무려 1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허운봉은 아내와 함께 하루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허운봉은 식재료는 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반드시 약한 불에서 3시간 이상 푹 끓여 푹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양념이 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면은 손으로 직접 반죽해 쫄깃하고 매끈한 식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곁들임 채소는 깨끗이 씻어 미리 잘라두고 가지런히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평소 면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뿐만 아니라 따뜻한 요리도 제공합니다. 양교화는 손님이 많을 때도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반찬 몇 가지를 볶아준다고 말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양고기탕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뜻밖의 즐거움도 챙겨줍니다. 이를테면 단오에는 향긋하고 달콤한 쫑즈가 있고 추석에는 부드럽고 찰진 월병이 있으며 보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탕웬이 있습니다. 네, 2015년 허운봉은 진중시 자원봉사자협회에 가입했습니다. 허운봉은 뜻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더 자신감이 생겼고 공익활동을 하려는 의욕도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허운봉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지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홀몸로인들을 정기적으로 유문하며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국수와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허운봉은 어느 한번 공익활동에서 200명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맡았는데 전혀 피곤한 줄 몰랐고 오히려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났다고 말합니다. 대략 집계해보면 12여 년 동안 허은봉은 사랑 나눔 사업에 이미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고 물으면 허은봉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직 학교를 다니는 아들애가 때때로 점심시간에 면집에 와서 도움을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나눔 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가합니다. 허은봉은 우리 부모님은 늘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셨다면서 지금은 자신도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허은봉은 중국 훌륭한 사람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메달을 보면서 허은봉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환경위화원들의 진심 어린 웃는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2: 분석과 설명.
0: 네, 오늘 시간에는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새로운 겨룸을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이어지던 양측의 완화 국면은 다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데다 양측이 각각 저들에게 우세가 있다고 보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기회를 틈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3자 관계는 새로운 겨룸 국면에 들어선 듯합니다. 그리고 3자 사이에 재차 싸움이 터지면 중동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일정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네탄야후가 7월 28일 백악관 서쪽 날개의 측문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반 가까이 회담을 이어갔고 회담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앞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 의제에는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 레바논과 체결한 3자 기틀 협정의 진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회담 후 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글을 올려 이는 매우 좋은 회담이었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언론에 이는 전면적인 협상과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였다고 하면서 양측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데일리 등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이 이란 문제에서 이미 주변화되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미국만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분석은 네타냐후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 문제에 관한 미국의 결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 외무장관 자리프는 역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외부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번 회담을 이용해 지역 내 적대 행위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모든 노력을 다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을 조율할 무렵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7월 29일 새벽 요르단 경내의 한 미군 공군기지와 지휘센터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번 타격이 미군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측은 이란 측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8일 밤부터 7월 29일 새벽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무인기 공격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뒤 미국 중앙사령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이라크 경내 여러 곳의 테러주의 후방 지원 및 무기 거점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이 30여 차례의 무인기 공격을 기획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민병대 무장 조직인 인민동원 조직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 조직의 이라크 여러 지역에 있는 기지들이 이날 새벽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민병대 무장단체인 이슬람저항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소식통도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목표물이 공격을 받은 것과 이란 측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언론은 7월 29일 보도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세척을 차단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유조선이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이른바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항로를 따라 항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8일 만대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한 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아직 이란 내 목표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지 않았음에도 중동 여러 지역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했고 그 충돌에 휘말린 세력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만대 해협이라는 두 핵심 항로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거듭 격화시키면서 정세의 향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3자 모두 각자의 요구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계속 압박과 협상이 번갈아 이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 긴장의 고조로 인한 파급 위험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타격은 결코 상책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미군의 탄약 소모가 심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군 고위층은 지금 방공 요격탄 재고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압박이 더욱 심해져 공화당의 선거 판세에도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평의회 베테랑 고문인 헤런 울먼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소모했고 에너지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계속 국내 경제와 민생을 타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더 현명한 조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략적 강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여전히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반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안보와 해운에 대한 영향력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치평론가 사이둘라 자레이에 따르면 향후 정세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충돌이 계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해 충돌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란은 일정한 전략적 카드를 계속 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중동지역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타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에너지 목표를 공격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의회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으로 정치를 유지하는 방식에 익숙한 네탄야후가 이 기세를 몰고 공격에 나설 강한 동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대응에 나선다면 충돌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골에 가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요리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랭기가 느껴지고 청명한 가을이라도 눅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빈집에 들어설 때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누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설 때 차갑고 눅눅한 느낌을 가는다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함과 편안함과 밝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방을 닫고 말과 행동에 정원을 가꾸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빈집과 빈마음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매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할 때에 대해 내린 종단 보치는 새 장정의 길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당의 령도 수준을 제거하고 당의 자기 혁명으로 사회 혁명을 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정 정신으로 사상과 행동을 확실하게 동일시키고 개혁 정신으로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여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령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면적인 종금 지당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수많은 미움을 살지언정 십사악을 버리지 않겠다는 사명과 책임감을 안고 전례 없는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는 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여 당,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부패 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를 총한 기초에서 부패의 온상을 없애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라고 깊이 있게 지적하고 부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부패 척결 투쟁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고 영원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한층 더 나아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은 반드시 부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한 역사적 좌표와 짊어진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내린 전략적인 포치로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고 근본적인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복무하고 보장을 제공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당이 령도하는 사회혁명이 새 장정의 길에 오름에 따라 당의 자기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기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으로 보다 질 높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패는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고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며 경영 환경을 해치고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축적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한 데 있어 장애물과 걸림돌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기밀히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개혁 포치를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원천에서부터 힘을 기울이고 심층적으로 근본을 다스리며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과 량완 발전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 투쟁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비록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했으나 정세는 여전히 존엄하고 복잡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부패 척결 투쟁은 심층 단계에 들어서는 바 기존의 부패 문제가 아직 정산되지 못하고 부패 사건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이 아직 철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부패의 일곱 가지 표현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고 당내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보섭자와 보섭당하는 자의 부당리득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훨씬 높아 리익의 유혹이 매우 크며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제도적 규범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권력으로 리익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데 공간을 남겨놓았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사적 고래를 하고 뒷고래를 하는 등 그릇된 사상관념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회 기풍을 침식하고 있으며 책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당 조직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도 간부는 호인주의를 신봉하고 투쟁 정신이 결핍하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제멋대로 방임하는 등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부패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종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부패의 대가를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할 기회를 줄이며 부패의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세를 몰아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선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과감한 개혁을 펼쳐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20차 당대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심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당은 인민을 인솔하여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부패 척결 투쟁이 더욱 높은 새로운 기점에 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은 부패 척결 투쟁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고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 판단이 더욱 정확하고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패 척결 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빅데이터 등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깊이 숨겨진 부패 분자들을 검출해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비는 춤추는 꽃.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온난화는 새로운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발열이 생물 생존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은 제57회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구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에너지 산업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듯합니다. 3월 26일 전국의 5분의 1 이상의 기상관측소에서 역사상 같은 기간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으며 많은 도시의 기온이 30섭씨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고온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뭄이 발생해 식량 생산과 소생동물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후변화가 이미 우리 생활에 또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일찍부터 가동해 냉방을 시작했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경지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화석연료가 여전히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온이 오를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지속적인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강 다치 철갑 상어는 2022년에 국제 자연보전 연맹에 의해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갑철갑 상어와 줄철갑 상어 역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3년 미국 과학회원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총 73개과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량서류 종이 멸종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척추동물 중 조류 멸종률은 과거 100만 년보다 35배 높습니다. 만약 인류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종이 사라지는 데 18,00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35억 년 넘는 지구 생명 진화 역사에서 여러 차례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심각했던 다섯 차례는 각각 약 4억 4,500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말기, 3억 7,500만 년 전에 대본기 후기, 2억 5천만 년 전에 메름기 말기, 2억 년 전에 삼첩기 말기,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에 백악기 말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 대멸종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조류 공룡, 익룡, 어룡 등 약 2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파충류들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메름기 말기 대멸종은 생물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졌으며 이후 생태계가 재건되는 데 약 천만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다섯 차례의 대멸종 사건 중 일부는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했고 일부는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했지만 모두 극심한 기후 환경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의 광범위한 산소 부족과 산성화, 기온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후 환경 변화가 생물 대멸종 사건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특정 생태계 위치에 한정된 특수 종이 멸종된다면 전체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후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로트먼 교수는 지질 역사 시기에
탄소 순환, 변화 속도와 생물 멸종 사건의 연관성을 연구한 후 21세기 말 해양 탄소 총량이 탄소 동위 원소의 재앙적 림계치를 초과해 새로운 대멸종 사건을 유발할 것이라고 조장했습니다. 202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페인 박사는 논문에서 기후 변화가 해양의 산소 부족을 유발해 해양 생물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새로운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해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며 이는 역 5천만 년 전 메름기 말기 생물 멸종 사건의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중점실험실의 송해군 교수연구팀은 현생시대 발생한 모든 생물 멸종 사건과 고기후 변화의 규칙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해양생물 멸종 속도와 온도 변화의 폭도 및 속도 사이에 량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현생시대에 발생한 다섯 차례 생물 대멸종 사건에서의 온도 폭은 5.2 섭씨도를 초과했으며 변화 속도는 100만 년당 10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국제기후기구가 발표한 최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무엇보다 기후 온난화를 초래했으며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미 1.5 섭씨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후 모델은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추가로 3.3에서 5.7 섭씨도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온도 상승 속도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지질시대사 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온도 상승 속도를 초과해 멸종 림계치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생물 대멸종은 과정상 주장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2025년에 세계 지구의 날은 모두 함께 청정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재생 가능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악순환을 끊어야만 멸종 림계치를 넘어서지 않게 생물을 조속히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는 11개월 동안의 온도 상승 속이 파리협정에서 권장하는 1.5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지질 역사상의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배경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물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요지가 일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과학적 문제입니다. 2020년 중국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 중점실험실의 부연구원 전력과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벤텐 원사는 논문에서 고전적인 생물 지리학 법칙을 활용해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온대와 열대 지역의 포유류와 조류는 한대 지역의 동종 생물보다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의 비율이 더 깁니다. 우리는 이란 서로 다른 기후대 생물의 생태적 형질 차이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로 전환하여 미래의 열대와 온대 지역이 확장될 경우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 비율이 더 긴 항온 동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생태 지리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러한 가능한 적응 경향이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현대 역사 데이터는 1섭씨도 온도 상승 시 참고치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온도 상승은 이러한 제한된 관측 데이터와 리론적 추론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엄호연 씨의 산태기를 쓴 아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소주병을 눈물과 함께 묻어놓고 고향을 떠나온 지 온 25년 세월이 흘러간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국의 삶의 도전을 마련하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조금 통장에 찍힌 9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이 20년 세월을 나는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빴지만 가난을 원망하며 쫓기듯 등지고 또 나온 고향 산천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마주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가시나무 회초리를 한 짐 짊어지고 속고 대절을 하며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북쪽 고향 하늘을 우러러 엎드려 빌고 싶은 마음이다. 짧은 인생길을 숨 가쁘게 달려오다 문득 거울을 보니 세파에 지쳐버린 낯선 늙은이가 멍하니 마주보고 있다. 홧김에 거울을 내팽개치고 가까이에는 동네 공원으로 향한다. 얼마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날마다 공원에 가서 몇천 보씩 걷는 것이 나의 일과이다. 걷다가 공원 정자에 앉아서 땀을 들이놓으라니 옆에 있는 미끄럼틀에서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짝짝꿍을 치면서 놀고 있다.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문득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삭막한 기억의 저편에 가물거리는 늦여름의 아지랑이처럼 거의 다 잊어지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만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가슴을 후빈다. 누구든지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년 시절의 가슴 시린 사연일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두 형님과 나까지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가셨고 또 형님까지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늘 혼자 남아서 저녁 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날도 나는 동구앞 담배 건조실 마당에서 다른 애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 엄마는 소수레를 몰고 산에 가서 풋나무를 한가득 실어다 마당에 보류고 있었다. 큰 형님이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소발막대 거칠 것 없이 가난했는데 집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초가 삼간이어서 어른들은 일어서면 친정에 모리가 닿을 지경이었다. 벽과 천정은 신문지로 도배를 했는데 군데군데 비가 새어 얼룩덜룩한 것이 공상 맞은 모습이었다.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오둑오둑하여 형님은 밥상 위에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무명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벌어진 내 귀퉁이로 새하얀 손뭉텅이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때 우리 삼형제는 이불 하나를 셋이서 같이 덮었는데 이불이 오지나 낡았는지 솜이 모두 다져지고 한데 몰려서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어
나는 자다가도 새벽이면 주워서 늘 손잠에서 깨나곤 했다. 아마 새 이불을 지으려고 엄마가 합작사에서 새 솜을 사온 모양이었다. 나는 솜 보따리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님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를 모르는 나는 보면서도 뭐가 뭔지 알 턱이 없다. 그림 하나가 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애와 여자애가 둘이서 나무를 심는 모습이다. 희한하게도 남자애와 여자애는 둘이 생김새가 똑같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만 무료해져서 무슨 재미있는 놀이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옆에는 보따리에서 솜을 조금 뜯어 가늘고 길게 실처럼 비벼서 상호에는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주황색 불꽃을 반짝반짝 튕기며 타들어오다가 손으로 잡은 부분에 와서 힘없이 꼬져버린다. 이번에는 더 크게 떼어서 실을 좀 더 굵게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타들어오더니 나의 손가락을 따갑게 데웠다. 깜짝 놀란 나는 엉겁결에 손에 쥐었던 불심지를 던져버렸다. 공교롭게도 불심지는 보따리 솜이 삐쭉 나온 부분에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달리더니 화염이 치솟으며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깜짝 놀란 나와 형님은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섰고 입에서는 불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겁에 질린 나는 어쩔 바를 몰라 쫄쫄매다가 저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왔고 본능적으로 앞으로 내뺐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색이 된 아버지가 번개같이 옷방문으로 뛰어들어 활활 타고 있는 솜뭉치를 안아서 마당 밖으로 패대기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가 그처럼 용감하고 민첩하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달리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겁이 나서 바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낯선 집들이 보이는데 내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다. 집에는 갈 수 없다.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쭐 나게 오도맞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도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나를 때릴 것이다. 얼마 전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둥우리에서 달걀을 훔쳐 복에서 구워 먹었다고 엄마의 빗자루에 맞은 적이 있는데 그냥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래, 죽어도 집에는 안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나는 겁이 나는 것을 무릅쓰고 앞에 보이는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당 왼쪽에 쑥으로 엮어지은 매양간이 보였다. 아무도 없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삽장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섰다. 구유 너머에서 덩치가 집만큼한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콧김을 씩 내뿜으며 우당탕하고 일어서더니 통방울 같은 눈을 뚝 부릅뜨고 불청객을 쏘아보았다. 간이 공갈만해진다. 고유 앞에는 작두를 사이에 두고 한켠에는 썰어놓은 볕짚이 수북이 쌓여있고 다른 한켠에는 아직 썰지 않은 집단이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우리 집 외양간과 흡사해서 낯설지가 않다. 나는 볕짚 무제에서 볕짚을 뽑아내어 내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든 다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볕짚으로 구멍을 막았다. 제법 비슷한 굴이 만들어졌다. 밑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 두 팔을 벌리고 그 위에 드러누웠다. 나는 여기서 용사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여기 들어와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멀리서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있니?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안 때린다. 빨리 나오너라. 나는 저도 모르게
구멍에서 기어나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와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셋이서 이 집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마당 앞길을 지나 저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려움풋이 보인다. 엄마를 보자 나는 갑자기 소름이 북받쳐 오르며 울고 싶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삽장문이 덜컥 열린다. 숨이 탁 막히고 머리끝이 곤두선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얼른 거리더니 썰어놓은 칩을 삼태기에 와락와락 끌어담는 소리가 코앞에서 들렸다. 소 고유의 볏짚을 쏟아붓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덮고 있는 집단위로 빈 삼태기를 덜썩 던져버린다. 나의 심장도 덜썩 떨어지는 것만 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나는 솜소리가 들릴까봐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잠시 후 살인문이 덜썩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주인은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솜이 한 줌만 해서 살금살금 외양간을 빠져나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인다. 그 사이 동산 마루에 둥근 달이 솟아올라 주위가 훤해졌다. 마당에 들어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문이 모두 열려있다. 모기 때문에 잘 때는 언제나 문을 닫고 사는데 오늘은 왜 문을 열어놓았을까. 마당 한켠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산에서 실어온 풋나무가 가득 쌓여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종지문 옆에 바짝 붙어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될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옆에 가서 누웠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나를 품속에 끼워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내 깊은 잠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 날 깨우나 보니 아버지와 엄마는 일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머리맡에는 형님이 앉아서 공부하던 밥상이 놓여 있었는데 무명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밥사발 안에는 하얀 잎합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작은 사발에는 갓 삶아서 아직도 따끈따끈한 달걀 두 개가 나란히 담겨 있었다. 옆에는 간장 종지까지 놓여 있었다. 언제나 접사리에 옥수수 쌀을 섞어서 먹었고 어쩌다가 입쌀을 섞어봤자 흰쌀을 몇 알 정도 보이는 그런 밥이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은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눈앞에 있다. 그 밥을 맛있게 먹은 후 나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기 사비를 나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태기를 뒤집어 쓰고 고기 꼬챙이를 손에 꼭 쥔 채 건조실 모퉁이를 애돌아 나는 듯이 집으로 뛰어가는 나는 벌써 어쩌네게 있었던 솜보따리 화재 사건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집집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사방산 마루에 걸린 전육회가 붉게 타고 있었다. 앙칼지게 울리는 비행기 소리에 흠칫 놀라며 사색에서 깨우나 보니 인천공항에서 갓 리륙한 료객기 한 대가 고층 고물들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더니 소해 바다 쪽으로 재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저 비행기가 나의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조약돌이 환히 들여다보이던 고향의 내 물이 그리워진다. 엄마가 빨래터에서 고운 두 손으로 움켜서 먹여주던 고향의 그 수송 같은 샘물이 마시고 싶어진다. 나물개는 엄마의 치마 자락을 잡고 넘던 들매곡의 길섭에 왕나리는 지금쯤 피어스려나. 내일은 아마도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될까 보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

일하거나 맹진에서 밥 장사를 하면서 반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생을 견디다 못한 아내 마씨는 강태공의 곁을 떠났고 강태공은 아내가 떠난 후에도 강변에 초막을 지어놓고 낚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위수 일대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조나라 문항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이곳에서 문항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태공은 결국 위수에서 사냥을 즐기던 조나라 문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 문항이 강태공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 그의 학식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강태공에게 정중히 청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장차 유능한 귀인이 나타나 도울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그 유능한 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강태공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왕은 그를 국사로 삼고 상부라고 부르며 존대했습니다. 강태공은 훗날 주나라 모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주나라 모왕은 강태공을 제왕에 봉했습니다. 강태공이 숱한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제 나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길바닥에 꿇어앉아 행차를 막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전 부인 마씨였습니다. 마씨는 길바닥에 모리를 조아리며 옛날 정을 생각하여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내로서 강태공을 섬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강태공은 마씨에게 그릇에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마씨가 물을 떠오자 강태공은 사람을 시켜 그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씨에게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마씨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오리 동절해하자 강태공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는 바로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이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복수난수. 복수난수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엎질러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전국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 속 주요 촬영지들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천성도, 산서운성, 산동봉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성도 제작 작품으로 현지의 다양한 특색이 영화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청성산 도관 앞에는 수령 약 190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영화 속 팔선 도관의 고목 모델입니다. 또한 철괴리가 쓰는 짙은 사천 사투리와 팔선이 둘러앉아 샤브샤브를 즐기는 장면은 성도의 생활 정치를 잘 보여줍니다.

산소 운성은 8선 중 하나인 려덩빈의 고향입니다. 영화의 많은 장면은 영락궁 순양전과 삼청전에 있는 원대 백화를 그대로 재현했는데 여기에는 8선 과해도와 조원도가 포함됩니다. 산동 봉래는 8선 과해 전설의 발원지로 이른 아침 얇은 안개에 쌓여 신선의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봉래의 8선 과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경내의 8선교, 선원루, 8선사 등 건축물이 특색입니다. 청성산의 천년 은행나무에서 영락궁의 원대 벽화, 봉래각의 해상 신선산에 이르기까지 이 세 곳의 8선 문화가 유산을 잇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8선의 촬영지를 따라 올해 여름 성수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동중국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전선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여 사회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술은 국가안보체계와 능력건설에서의 기초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의 노력 방향과 사업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 특히는 국가안보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초적 사업으로서 반드시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의 총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사회관리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며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가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제 보장이 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 주기적인 동적 관리, 전 방위적인 법에 의한 관리, 전 요소적인 지능화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관리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

0: 하려면 반드시 기층의 기능을 부여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 중점을 기층에 두며 기층의 사회관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사회관리는 사회관리 체계에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양한 사회 모순들은 기층에서 발생되고 기층에서 발효되므로 잘 처리하면 모순과 분쟁을 제때의 기층과 맹아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없던 일도 생겨나고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층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사회 기층에서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초반에 작을 때와 징조가 있을 때부터 틀어주는 것을 견지해 새로운 정제하에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풍을 극복하고 신시대 인민의 민원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대중의 요구 반영, 리익 조정, 권익 보장, 경로를 원활히하고 규범화하며 모순 분쟁 조사 처리 및 다원화 해소 기제를 완비화하고 중대한 결책에 따른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기제를 실행하며 지도 간부의 정기적인 기층 방문 및 대중 접견 기제를 완비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수단을 잘 활용하여 기층 사회 관리에 동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정밀화 서비스,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층 관리 플랫폼을 보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일체화된 모순 분쟁 다원화 해소 플랫폼, 지능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도농 지역 사회라는 이 기점을 틀어주고 기층 당조직의 전투적 보루 역할과 각종 조직의 기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주고 완벽한 제도 기재와 소통 경로로 각종 모순과 분쟁을 최대한 무형으로 해소하고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합력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지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은 경제 및 사회발전과 현대화의 주요 수용지이고 사회관리체계에서 거시적과 미시적의 전환점이며 국정운영체계의 전략적 지점으로서 기층보다 중대한 모순을 해결하고 중대한 위험을 해소하는 필요한 자원, 역량, 수단,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긴박한 과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관리 책임을 튼튼히 다지고 지역사회관리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통합해 지역사회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관리 중심의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사회관리 중심 연동체계를 형성해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연동하며 상하가 일관되는 지역 위험 예방 통제 지휘사슬, 예방 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중대 위험이 지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써 실현하고 지역 관리의 현대화가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사회 치안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 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폭력배 및 악질 세력 단속을 상시화하며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관계되므로 국가 안보 사업의 기본 책임입니다. 사회 치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거 락업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기본 요구입니다. 인민 대중의 안전감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치안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도농 공공안전과 사회 치안의 종합 정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특별 단속 정돈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성매매와 음란물 및 도박과 마약, 식품, 의약품, 환경보호, 절도, 강탈, 사기, 부녀자와 아동, 독거로인을 겨냥하는 등의 관련한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타격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등 신형의 범죄와 다국적 범죄, 국경 외 범죄, 지역 간 범죄에 대한 단속과 관리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치안 혼란 지역을 법에 의해 다스리며 조직 폭력배와 악질 세력 단속을 상시화함으로써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더욱 충실하고 보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반드시 사회 관리에서의 정부, 시장,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 단체 조직, 사회 조직, 기업, 사업 단위와 자원 봉사자들을 적극 동원해 사회 관리에 참여시키며 대중적인 예방 통제력을 발전 장대시키고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지금까지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수학자 대회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수학자 등욱과 왕홍이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 중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이에게 주어집니다. 등욱은 편미분 방정식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왕홍은 조화해석학과 기하축도론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각각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왕홍은 필즈상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이날 미국 수학자 존 패든과 캐나다 수학자 야곱 자머만이 두 중국 수학자와 함께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자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회의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 흥행 수입이 50억 원을 돌파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는 6월 1일에 시작돼 지금까지 110편 이상의 국산 해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장르별로는 혁명 역사, 현실 온정,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구성돼 관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귀환하는 인계식이 한국 간송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한국 국립조항박물관으로부터 이 석사자상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한국이 반환한 석사자상은 대리석 재질로 규격, 재질, 조각, 기법, 형태적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나라 왕이나 공주 등의 저택 문 앞에 세워졌던 문사자로 추정됩니다. 1933년 일본 야마나카 상회가 오사카에서 이 석사자상을 경매에 붙였고 간송미술관 설립자 전형필이 이를 구입했습니다. 1938년 간송미술관이 개관한 후 이 석사자상은 보화각 정문에 배치됐습니다. 전형필은 생전에 이 석사자상이 중국 문물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돌려보내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12월 간송미술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국립조항박물관이 국가문물국과 석사자상 귀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앙화희극과 프랑스 국가인민극장이 공동 제작한 음악희극 어린 왕자가 북경 예술중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중국 시가 고유의 서정적인 미학을 프랑스 특유의 랑만과 조화롭게 엮어냈으며 특히 중국인 어린 왕자와 프랑스인 비행사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 공간과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총 16개 시합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종목은 근혜, 룡주, 민족식 씨름, 민족 에어로빅, 민족무술, 진주벌, 제기공,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로 등입니다. 공연 종목은 판화경주, 팽이, 측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을 포함한 총 13개 대표단의 선수와 코치 1,3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최근 광서종족자치구 삼강 동족자치현 림계징 관동촌에서 동족 비파가의 전승자인 양공이 30일간의 무형문화유산 공익교육반을 열었습니다. 교육반에는 린근 마을의 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동족대가, 비파가, 동족피리,
로생, 다야 등 전통 예술을 배우며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삼강현은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향촌 교육과 결합해 전승자들을 정기적으로 마을에 파견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연을 통해 실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면서 뚱족의 무형문화유산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로 중요한 군사의 도시였고 현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에는 만리장성이 교묘하고 역사 문화 고적이 즐비합니다. 대동 고성에서 역사가 남긴 흔적을 음미하고 석양이 아름다운 때 저 멀리 바라보면 마치 하얀 칼날이 번뜩이고 말이 울부짖는 고대 전쟁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황토고원이 위치한 대동은 산서 북부에 자리를 잡고 북쪽으로 음산을 맞고 남쪽으로 태항산과 연결되는 북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년 조무령왕이 리머와 루번을 파하고 이곳에 군을 설립해서부터 오늘까지 2000여 년 동안 대동은 줄곧 북방의 중요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동진 때인 398년 부귀의 황제 탁발규가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후 6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100년 동안 부귀를 지배했고 그 후 대동은 료나라와 금나라의 배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요한 군사도시로 사서에 기록됐습니다.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동의 성곽은 방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역사적으로 대동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진 황제 석경당이 현재의 북경과 산서 대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운 16주를 내놓은 전역으로부터 시작해 명나라 때 와라족과의 전역을 거쳐 청나라 때의 의화단 운동, 근대의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대동은 줄곧 전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전국 시기 4대 요명 장군에 속하는 리목과 흉노병을 물리치고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 장군 몽염, 흉노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은 서한의 장군 위청, 료 군사의 침략을 막은 북송의 장군 양업, 명나라 개국 공신인 서달 등도 모두 대동의 전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때 대동 부성은 성벽과 성루, 강루, 정루, 해자, 적교 등 방어시설을 갖춘 동시에 옹성과 소성 등을 막라해 성 안으로 진입하는 통로 축조로 겹겹으로 방어해 중국 군사도시의 건설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동에는 예로부터 불교가 성행했고 부귀의 도읍이 된 후에 더욱 대규모로 궁전을 짓고 종묘를 세웠으며 사찰을 신축하면서 도읍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궁전과 정문 루각 등 토목공사 현장이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길을 성 안에 끌어들여 거리와 골목의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련못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며 물가에는 수양버들이 휘늘어지고 곳곳에 꽃이 화사한 맑고 우아한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대동구성에는 100개에 달하는 절이 있고 승려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유명한 석굴인 운강석굴과 아찔한 벼랑 중턱 공중에 지어진 사원 현공사도 모두 이때에 신축됐습니다. 대동에서 서쪽으로 16km 거리의 무주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운강석굴은 수많은 인력이 여러 왕조에 걸쳐 1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야 완성한 석굴입니다. 부귀 때인 398년에 시작해 북제와 수당 등 여러 왕조를 거쳐 100여 년이 넘어서야 완공된 온강석굴은 웅장한 기세와 풍부한 내용으로 감숙의 도랑막곡을 하남락양의 룡문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에 듭니다. 산자락에 조성된 운강석굴은 동서로 길이가 1km에 달하고 오랜 세월과 전란 속에서 부식되고 파괴되었지만 현재 53개의 석굴에 5만 9천여 개의 불상을 보존합니다.
온강 석굴의 불상은 진과 한나라 때의 조각 기법에 고대 인도의 간다라 불교 예술을 접목해 독특한 품격을 자랑합니다. 온강 석굴은 고대 중국인들의 창조적인 노동의 성과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의 보고입니다. 대동에 위치한 북악 항산은 국내 5대 명산인 5악 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가장 기이한 사찰로 불리는 현공사가 바로 이 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찔한 벼랑에 기대어 공중에 솟은 현공사는 보기 드문 공중 루각입니다. 현공사의 독특한 건축 기법은 1500년 전 장인들의 기묘한 구상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공사는 벼랑의 박은 기둥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물을 짓고 건물과 건물은 잔도로 연결됩니다. 료나라와 금

소나라 때도 대동에는 많은 사찰들이 신축됐습니다. 그중 1063년에 지었다가 전란으로 무너진 후 1140년에 개축한 상하 화엄사는 려금 예술 박물관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금나라 사찰입니다. 대동 제일의 사찰인 상하 화엄사는 골목 하나를 사이두고 마주한 상화엄사와 하화엄사로 구성됩니다. 상화엄사에서는 비례나 모양에서 대표적인 금나라 건물인 대웅보전이 가장 명물입니다. 하화엄사에서는 건물 내부에 천공 루각을 품은 본전이 특이한 모양을 자랑하며 또 건축학자들로부터 현존하는 대표적인 료나라 목조 건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동 고성 남쪽에 위치한 소나사는 료나라와 금나라 사찰 중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구도가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사찰로 높고 작은 건물들이 중심선과 양쪽에 대칭을 이루며 질서 있게 줄지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금박을 칠한 불상 다섯 기는 서로 다른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가사를 입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불상이 둘러서고 내벽에는 불교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금나라 초반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삼성전은 지붕의 네 귀퉁이가 60도 각으로 완만하게 들려 그 모양이 마치 막 피어나려는 꽃을 방불케 합니다. 금나라 건물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 건물의 경사 아치는 중국의 고 건물 중에서도 아주 보기 드뭅니다. 대동에서는 또 국내 최초의 구룡벽에 감탄하게 됩니다. 대동의 구룡벽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13번째 아들인 주계의 대왕부 앞에 세운 가림 담벽입니다. 북경 자금성의 구룡벽, 북경 북해공원의 구룡벽과 함께 중국의 3대 구룡벽을 형성하는 대동 구룡벽은 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동 구룡벽은 길이가 45.5m,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담벽에 5색의 유리 기와로 파도치는 운해와 그 운해에서 꿈틀거리는 9마리의 거대한 룡을 조성했습니다. 황색과 초록색, 자색, 흑색, 백색, 청색 등 다양한 색상의 유리기와로 무은 구룡벽은 오색이 창연하고 눈부십니다. 구룡벽의 앞에는 또 거울 같은 연못이 조성돼 조화롭습니다. 대동은 역사가 남긴 많은 명승을 가지고 있는 외에 다양한 지형도 보유해 화북지질의 천연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화산 유적과 정단층 지모, 고대 빙설 지모, 황토구릉 등 다양한 지형이 심히 장관입니다. 대동의 화산구역은 둘레 10km의 범위에 제3기와 제4기의 화산 분화구 30여 개가 모여있는 화북에서 화산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습니다. 항산에서는 험준한 산세와 산중 곳곳에 위치한 만리장성과 안문관, 양방구 등 많은 장성의 관문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대동은 또 유명한 석탄의 도시입니다. 대동의 석탄은 매장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석탄이 규황 함유량이 적고 먼지가 적게 나는 대신 열량은 높아 질 좋은 동력 석탄과 화학 원자재 석탄으로 유명합니다. 대동의 석탄은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중요한 지역에 20여 개 국가에 수출됩니다. 풍부한 석탄 자원은 대동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동시에 석탄 조각이라는 독특한 공예품의 발전도 이끕니다. 대동의 석탄으로 운강 석굴의 대불과 하늘을 나는 선녀 비천, 공주

중에 솟은 사찰 현공사, 세계 3대 기이한 탑 중 하나인 응현목탑 등 다양한 명소를 조각해 대동의 명소를 아름답고 형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상 문화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감동 중국 코너에서는 2022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 전선에 종사했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대만에서 희생된 은폐 전선의 영웅 열사들이 감동 중국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들은 드높은 영웅적 기계로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하고 뜨거운 피로 맹세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영웅의 찬가를 엮었고 천지를 감동시키는 불후의 화려한 장을 남겼습니다.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대만에서 순직한 은폐전선 열사들의 중요한 역사 자료를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료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획득한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9년 해방전쟁 승리를 앞두고 많은 은폐전선의 무명영웅들이 바다를 건너 대만에 잠복하여 적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했습니다. 오늘은 소명화 소예림 열사의 사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명화 열사는 체포된 후 남긴 옥중일기에서 생애 마지막 278일 동안의 그녀의 감정 변화와 가족의 련루를 우려하는 힘든 내심 세계가 엿보입니다. 가족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만감이 교차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2년 소명화는 절강성 가흥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항일 전쟁 폭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중경으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진보 사상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24세의 소명화는 북경사범대학에 입학했고 당시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던 중공 은폐전선 공작원 주방춘 교수의 영향으로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소명화 열사의 조카 손녀 소령매는 인터뷰에서 주방춘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혁명서적을 추천해 주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혁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대학을 졸업한 소명화는 대만으로 가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 주방춘 선생님도 우비라는 가명으로 대만에 갔고 소명화와 부부로 위장해 공동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을 설립하고 국민당의 주요 부서로 관계를 확장하며 대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은 대만 정보 업무팀으로 개편돼 정보 활동에 전력했고 1949년부터 1950년까지 향항을 통해 6차례에 걸쳐 대량의 중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50년 초 대만 정보 업무팀은 차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2월 6일 소명화가 체포됐고 그녀의 엄호하에 우비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소명화는 빈번하게 신문을 받았고 양팔이 골절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어떤 기밀도 루설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8일 28세 소명화는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1982년 9월 소명화는 혁명 열사로 추인됐고 그녀의 유골은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에 안장됐습니다. 묘비 뒤면에는 그녀의 생애가 아닌 그녀의 전후 우비가 손수 쓴 세 글자 귀래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예림 열사는 중요한 정보를 획득해 어머니를 통해 정보를 보냈습니다. 소예림은 소명화가 체포된 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건의 중요 정보를 획득해 보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병료 지지도입니다. 소예림은 1914년 하북성 인구에서 태어나 19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당의 은폐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1949년 소예림은 패배한 국민당 군대를 따라 대만에 잠복해 무비와 소명화가 이끄는 업무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서혜림은 국민당 국방부 작전계획청에서 참모로 재직하며 기밀자료를 관리했는데 이러한 직책은 기밀정보 획득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서혜림은 먼저 기밀실에 잠입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후 동료들과 여러 차례 기획 끝에 마침내 기회를 포착해 지도를 기밀실 밖으로 반출해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팀장 소명화가 체포됐고 팀장 오비는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쓴 서혜림은 그 효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혜림 열사의 조카 손자 서연파는 서혜림은 전우들에게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드러나는 것은 내 한 사람뿐이지만 성공하면 수천만 명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촬영에 성공한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촬영한 지도를 운송하는 것 역시 난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서예림은 연로한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명목으로 오비에게 자신의 사촌오빠로 위장해 어머니를 대륙으로 모셔다 달라고 부탁하고 중요 정보를 어머니의 옷장에 숨겨뒀습니다. 대륙으로 돌아온 우비는 촬영한 지도와 서예림이 획득한 해남도 방위방안, 주산도 방위방안 등 군사 기밀 정보를 직접 당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그중 해남도 방위방안은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0: 생각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재고 헐게 수입을 가득 친 깔두 바라스 맹레헤레라 엄지다히 제긴 와서 뛰었는데 이것은 꽃이 빌든 그때 거래고에 발차 무슨들 먼지 우흑승이 헬벌 헐레헬벌 번승이 우제헷 위치완보 예라 헬게 리버티 하이라 어머지 사람 진리해 헐게 수입안에 잠이기 토대하지 수입안에 위치완보 엉친애들 돌아볼 어다보자 수입안 어디바텐 세늘기디 벌어보지 탄월디힌 하르장준 유치완박이 빼다 딜게드 거래고일에 버리자 허이름은 훗 엘덤 등치주 벨티 물결 벌거 젤로하 조화랑만 북 엉친 등미산에 한 우럭질 얼만 진둥이래사의 질기인 엉치 늦귀신 막차 허일 옛가다 찌민 돌라 우드다블라 진동대사이 예라 산들 만진 장준 제리도 차제리 장타와갓 어그치 살 워실들 외갓 늘네 우세인 바르군 하반들 가르자신 막차 진동대사이 젤레기 먹갓 천반이 벌벌 늘네 하반들 하이나라 한 트륵 고스가 냥냥타에서 그리는 얼음부게들간 바왕 리문드 장진타에서 나르듯 걸린 바른 해반들 가르치신 하제 늦지를 핵 대흔우디벌 친회봉 로진강 엉치들군 해골은 다른 저화랑 울릉마르로가 벨대가 안발한 허이르트가 딘토라 무르네 오신 드힌 엉천들이 돌라벌라다블레 집남교신 사칠타르마 대질 황중허레 내신질 후대들 칠흑긴 완숫 집은들 안을따 무르네 오신 오나도낫 오시쩍 은혜르바스 털자하 흐트르흔나지 돌아하 응기해 우울질들 배간 값이게 엉신장준 쇠왕룽 나를 돈불 무르네 바라군 하반 가르질히노이 바른조가 된 터스타딕 대선내장준 풍화궁 호산 빤문다도 여일디 약간 란층대하여라 고르분듬은 제가 어서 자민 군들사들 친위대사이 애군에게 오신 허일장준 쇠왈롱 리바오허일들 젤레게 보아간 이르후 대승이 타허일벌 터디두후 벨든 이문다 으헷 진통날 냥냥타에서간 한글은 벨든 언측에는 허일예북근장준 대춘마강 냥냥타에서긴 서적 트릭이 나서 억딘 살펴봐 젤레헤우 돌벌 약걸 돌아내 불렀거는 벌 문 영족인 어둠 탄다들 빼드니 부흐리 손에가 월딜 운듯이 탈라하라 어르디쇼 약인우이다 무르네헤드히 돌아바룰 적스먼치헨 불 무르네헤 바른헤반달 가르치르만친 장주제군 호래두르자랏 이하 돌아버시자 쪼화랑 느긋겨지신 홀게 월웅대허일 토스토스이헨 홀근두르마탓 부긋치르 아르바텀메인허문 무르네게 깨뜨리 바다헤른 신동유회사인의 두루부듬문질기 똥똥으로 갈헤른 가드르탈라헤른 부슬라다슨나제 바르군주가 들슨 호산부갓 란층허이라 보르부듬문질갈 자미에기헨
өндөлдөөд сүйбөө хөлгөө мөрнөө үсэн баруун хөвөн гарн гөрбөн төмөн хэргар өмөн талаарын хаадараа дэр жоу хоғарам өөлөөтөө

0: 강마오 세자나라 될 즐기할 진동 윤석이가라 타이스 냥냥 잡을 뺏두에 하마가 즐긴 돈 따뜻라 따뜻 탄월된 지혜를 거시때 할 장군 유실완보 빠진 다간 데려해라 데려래 꾸룽창 대자들아 데려라 부이통수매를 그이가 따라 데려라 절해활게 정화랑네 자미기 다스탄 벨대가 발랏 억딘 다스탄 어른회래 발랏 델행인 장군 월웅아 퇴된 강차 대자들아 데려래 냥냥타이승 베르하르 벌 골 짝갈이 으르한 다스탄 다스탄 신흐이롱 대군이기 와지 예흘흘 살롱창겟 대다다다들 사물홀갤로가 대담발라담 후출등까진 등투벌 해주가 내릭 울웅이벌 따뜻히해른 아를홀해벌 들착도허른 칠칠을 태란 조를다핫 빌다득 쪼화랑네 길릉베라 흠흠은 타이스 냥냥은 베라동구나 왕인 흐름 옹라비트 제일 행인 다가오르던 치르기인 월소다 가비야베굴은가 부겸이 전한 벨기가라한 아름디지메 은흐르밭 터져하 흐트레흔나제 음문히는 옹흐르돌보시 아름다히는 불가정아디라 응어두가 대리자슴 뿌이산호 수입어내봐야 진통 려양소 대전은 어간 혼하이주멸 대들은 자들 지르긴 자칼이 읍들러한 친위원사이 애군에게 오신 엠벌기 조인 제든에게 대신 수입어로가 빌드가 뭘 후주등같이 등느히 길어와 응기해 조롤드헨 빌디제틀 조화랑 홀게헨 부인드벌 집승가로와 염튼 유치와나가로가 빌디제트 호른드헐 부이산호 수입하기 뭐야 근우타벨한 하이들헨 훌리게기해 장들드히위 호르하이주메린 그흔 허튼 터탄 왼사이 진통이 벌 알들은 하얀 집승을 불러 치르기해 알을해나 이걸 따뜻선나한 대라덜래 뚠탈 따뜻래라덜 냥냥다이석이 함글럭스헨 대준마강 대군에게 오직 예헬하 산다래흔나게 깔깔는 셰듬 대현울게답 훌린절라 혼들 기가 따라들 수입하기 해른 젠체메헨 어르직시의 바라군주가 젤 핵인장준 후어산에보여 쉐왈롱이 아르따란 하얏 다스터너한 덕기단나란 타이스냥냥인 피레가기히 열털지란 타이스기 해른 아타다비 끝을 리룽 타이스 아이알겐 태운에 해보여 들그르 저가관 최강가란 비례 약은우인 야흔의 모토와 끝배산 하루울 바르군 해도 좋아 느티질 외계에서 진 니스티스 피아 빡겐 제일간 제일한 아윤가 도그룹 그누타배산 떡신바람 쏴간 일제 흐디베헬 잇바람 도른 칠장윤날 눈 내과 벌든 말고시 회사니까 골게헤른 타이스냥행인 잡을헬 비름탈랭갓 흐도다하 골짝하였던 디에르더히노이드 리홍타이스 예스녹진단 트릉기나르마갓 박스카라트비제 약인웨이 차대다 친위원사이 진동행부이 덕들갈지랏 회사로가 조랄대헨 빌디집엔 수입어헐게 뺀뺀 트기헤 꿈탈리해 짝갈리해 대리전 탕월리해 냥냥이 잡은 애물베랭겐 진통 үсэн гэдэг ямар гэр хөдөлсөн бол шаврын дасар пешгэлд дэлдэх тэгүнэ үнсэн хор хайж мэрэ тэр жагд арабланэ хоёр нян нян
1: тэргэн дээр
0: таатан хэлвэт үчин гэрэ хэрн хоёр хөгтөн ба хараг төлөө бол
1: суйба
0: холгэ дээр дээр тэргэнэ хэр дээр хаан дээр чинэ хэр шахар дуйгэй хөгшин тань шүү жамжинэ бай яда хэлэнлэх нэг дам ялди дэлэ
1: мии
0: олтын хий бүтки дарлах тунгаад суйбагийн дараа чэпчэмэний суйбагийн бая чэрэгэн там чэдмараад дараа цахатхын жам тайшаа чэрэгэн болфэн гэлэв
1: тэгүн
0: адатат дэлэв

오우디헨 냥냥 다이스긴 다블 베든 한마가 가스카르네 제스테기 대전은 우길자 가들부스테 메르디 대대른 장들은 트리후스가긴 냄질러 디틀레 태툰 마간 허일 예브헨 양준 젤레긴 잠이 후시에헤지 벨덕든 돌단 신이웬 사이 이문다 나르뚜 주도 시켜만 하이르